여기는 NHK 월드 재팬 코리안 서비스입니다. 이 방송은 아시아 대륙으로 향해 일본 시간으로 낮 2시 10분과 3시 30분부터는 15,195kHz, 저녁 7시 20분부터는 11,855kHz, 밤 8시와 8시 40분, 9시 20분, 10시와 10시 40분부터는 11,660kHz, 그리고 0시 10분부터는 11,91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최신 뉴스와 자세한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nhk.jp/korean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0: 일본 시간 10월 4일 일요일 오후 2시 10분 NHK 뉴스입니다. 구마모토시에 있는 육상자위대 주둔지에 장사정 미사일을 배치하는 것과 관련해 3일 방위성이 현지 주민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구마모토시에 있는 육상자위대 켄군 주둔지에는 올해 3월부터 지상에서 해상 함정 등을 공격하는 2호식 지대함 미사일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사거리는 약 1000km로 방위성은 유사시의 상대 기지 등을 공격하는 반격 능력으로도 사용한다는 방침입니다. 3일은 켄군 주둔지에서 방위성이 현지 주민을 대상으로 한 배치 관련 설명회를 열어 오전과 오후 3차례 설명회에 약 220명이 참가했습니다. 참가자들은 처음에 비공개 자리에서 15분 정도 방위성 담당자로부터 안보 환경과 방위체제 강화 등에 대해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 후 발사장치 등이 놓여진 장소로 이동해 담당자로부터 장치 개요와 미사일 본체가 기존 대비 대형화했다는 등에 대해 설명을 들었습니다. 미사일 본체는 방위 기밀로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3일에는 참가자가 발사장치 등을 자유롭게 둘러보거나 담당자에게 질문하는 시간도 마련됐습니다. 참가자에 따르면 미사일 운용에 관한 질문도 나왔으나 방위성 측은 상세한 내용은 답할 수 없다고 답했다고 합니다. 설명회에 참가한 50대 남성은 배치된 장비의 정보가 공개된 것은 평가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말했습니다. 60대 남성은 쿠마모토가 미사일 배치로 인해 공격 대상이 될 것이라는 불안에 대해서는 답을 듣지 못했다며 그 답을 구하는 설명회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1: 이스라엘 핵 여객기에서 부기장이 흉기로 기장을 습격한 사건과 관련해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아랍에미리트 UAE의 국영통신이 부기장이 테러 행위를 시도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보도했습니다. 지난달 30일 아랍에미리트에서 이스라엘 테라비브로 향하던 저비용 항공사 플라이 두바이 여객기에서 오만 국적으로 알려진 부기장이 흉기로 기장을 습격한 뒤 추락시키려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부기장이 이송된 아랍에미리트에서는 수사가 진행돼 아랍에미리트의 국영통신은 3일 사법당국을 인용해 부기장이 테러 행위를 시도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보도했습니다. 부기장은 비행 중 조종석에서 기내에 비치된 비상용 도끼를 사용해 기장을 습격하고 여객기의 조종권을 장악하려 했다는 겁니다. 또 부기장의 동기와 사건과의 관련 등 전모를 규명하기 위해 현재도 수사가 계속되고 있다고 아랍에미리트 국영통신은 전했습니다. 한편 미국의 유력지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 부기장이 오만에서 이전의 과격한 사상에 경도된 것으로 우려돼 비행이 금지됐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오만이 이 부기장의 정보를 다른 나라나 항공사와 공유했는지는 밝혀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항공보안 전문가들은 보안상의 중대한 결함을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어 향후 부기장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규명뿐 아니라 보안체제의 검증도 초점이 될 전망입니다.
0: 유엔 총회의원회에서 일본이 북조선의 납치 문제를 제기한 데 대해 북조선 대표는 해결이 끝난 사안이라고 주장하며 조기 해결을 요구하는 일본과 공방을 벌였습니다. 유엔 총회에서는 2일 인권문제 제3위원회가 열려 일본의 가와하라 공사가 북조선 납치 문제에 대해 일본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도 중대한 우려사항이라고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납치 피해자와 가족의 고령화로 인해 즉각 해결돼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이에 대해 북조선 대표는 반론하며 일본이 역사를 왜곡해 과거 청산을 피하고 있다고 비난한 뒤 납치 문제는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이 끝났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가와하라 공사는 일본은 전시 중의 행위에 대해 반성과 진심의 사과를 거듭 표명해 왔다고 말해 북조선의 주장이 사실 무근이라고 반론한 동시에 납치 문제에 대해 인도적이며 긴급을 요하는 문제로 일각의 유의에도 용납되지 않는다고 거듭 해결을 요구했습니다. 북조선이 이에 재차 반론하고 일본도 다시 반론하는 등 논의 공방이 전개됐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조선 총비서와의 정상회담에 의혹을 보이는 가운데 9월 납치 피해자 가족이 워싱턴을 찾아 정부 관계자 등과 만나 해결을 위한 협력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1: 1977년 중학교 1학년 때 니이가타 시에서 북조선에 납치된 요코타 메구미 씨가 5일 62세 생일을 맞습니다. 니이가타시에서는 3일 동급생들이 재회를 바라며 자선 콘서트를 열고 한시라도 빠른 구출을 호소했습니다. 자선 콘서트는 요코타 메구미시의 소중학교 동급생들이 재회와 구출을 기원하며 2010년부터 개최하고 있습니다. 콘서트 시작 전에 공연장에서는 메구미 씨와 재회하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난 아버지 시게로 씨에게 묵념을 올렸습니다. 어머니 사키에 씨가 보내온 영상 메시지도 상영됐는데 영상 메시지에서 사키에 씨는 올해는 반드시 많은 납치 피해자가 일본 땅을 밟을 수 있도록 부디 여러분의 마지막 힘을 보태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콘서트에서 동급생과 당시 교사들은 재회의 염원을 달아 날개를 주세요를 합창했습니다. 동급생들은 메구미 씨와의 추억 등을 한 명씩 말하며 구출 활동에 대한 협력을 호소했습니다. 콘서트에 참석한 메구미 씨의 동생 테츠야 씨는 어머니는 90세가 되었다며 건강한 동안에 재회하기를 바라고 일본 정부는 모든 방법을 도모해주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동급생인 바이올리니스트 요시다 나오야 씨는 포기해버리면 여론 환기도 약해져 버린다는 위기감에서 콘서트를 계속하고 있다며 메구미 씨의 가족이 건강한 동안 해결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0: 김정은 북조선 총비서의 여동생 김여정 씨가 국영 매체를 통해 중거리 전략미사일 발사 훈련을 3일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정은 북조선 총비서의 여동생으로 조선노동당 총무부장인 김여정 씨가 국영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3일 아침 김 총비서의 참관 아래 일본해를 향해 전략무기 발사 훈련이 실시됐다고 밝혔습니다. 훈련에는 중거리 전략미사일이 사용됐다고 하면서 한국군과 일본의 방위성이 발표한 비행 거리를 언급하며 미사일을 정확하게 추적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미사일은 저고도에서 궤도를 변경할 수 있으며 AI를 도입했다고 말해 이 타격을 피할 방법은 사실상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북조선이 미사일 훈련에 대해 발사 당일에 공표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입니다. 한국군은 북조선이 3일 오전 6시 반쯤 동부 원산 부근에서 일본해를 향해 탄도미사일 한 발을 발사해 700km 이상 비행했다고 발표했는데 훈련은 이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1: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남자축구 결승에서 일본이 한국에 0-1로 패해 16년 만에 금메달 획득에는 실패했습니다. 2028년 로스앤젤레스 올림픽을 목표로 21세 이하 대표팀이 대회에 참가한 일본은 3일 밤 아이치현 도요타시에서 열린 결승에서 대회 4연패를 목표로 하는 한국과 맞붙었습니다. 일본은 전반에 기회를 만들었지만 득점으로 연결되지 않아 0-0으로 전반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후반 16분 한국의 측면 돌파 후 올라간 크로스가 맞고 나온 볼이 슛으로 연결돼 선제점을 내줬습니다. 그 후 일본은 세레스 오사카의 요코야마 유메키 선수와 쇼난 벨마레의 이시 히사츠구 선수 등이 골문을 두드렸지만 따라잡지 못하고 0-1로 패해 16년 만에 금메달 획득에는 실패했습니다. 연령 제한 없는 일본 대표팀 감독과의 겸임이 결정돼 있는 오오이와 고오 감독은 우리의 스타일은 확실히 낼 수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졌기 때문에 매우 아쉬운 시합이 됐다며 젊은 선수들은 이 경험을 바탕으로 향후 발전으로 이어가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상으로 이 시간 뉴스를 마칩니다. NHK 여기는 도쿄입니다.

0: 안녕하세요. NHK 월드 재팬 일본말 첫걸음 장은영입니다.
1: 안녕하세요. 이용복입니다. 오늘도 재밌게 공부하시죠.
0: 오늘은 제31과 상대방에게 권하는 표현을 공부하는 두 번째 시간입니다.
1: 하루상 하우스에서 탐과 미야, 가이도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있을 때 일본 문화를 좋아하는 미국인 마이크가 찾아왔습니다.
0: 그럼 제31과의 대화 내용을 들어보시죠.
2: 今度の土曜日、カイトと忍者博物館に行きます。
3: マイクさんは本当に忍者が好きですね。
2: はい、みんなで一緒に行きませんか。
3: 土曜日はちょっと。 私も授業があります。
4: 残念。じゃあ、2人で行こう。
0: 내용을 확인할까요?
1: 마이크가 탐과 미아에게 말합니다.
2: 今度の土曜日、カイトと忍者博物館に行きます。
0: 이번 토요일에 가이토하고 닌자 박물관에 가요.
1: 미아가 말합니다.
3: 마이크さんは本当に忍者が好きですね。

0: 여기는 NHK 월드 재팬 코리안 서비스입니다. 이 방송은 아시아 대륙으로 향해 일본 시간으로 낮 2시 10분과 3시 30분부터는 15,195kHz, 저녁 7시 20분부터는 11,855kHz, 밤 8시와 8시 40분, 9시 20분, 10시와 10시 40분부터는 11,660kHz, 그리고 0시 10분부터는 11,91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최신 뉴스와 자세한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nhk.jp/korean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이재욱,
2: 이춘경,
1: 이 콤비,
2: 좋은 콤비,
1: 하나 카페 시작하겠습니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재욱입니다.
1: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춘경입니다.
0: 네, 오늘은 저희가 하나카페 스튜디오를 벗어나서 도쿄 신주쿠에 있는 주일 한국문화원에서 보내드립니다.
1: 네, 오늘 9월 25일부터 시작된 니깡코류 오마쓰리 2026 인 도쿄 한일 축제 한마당 도쿄에서 열리는 행사장에 와 있습니다. 평소에는 공원 등의 실외에서 개최되는 경우가 많았던 이 빅 이벤트인데요. 올해는 여기 한국문화원에서 개최된다고 합니다.
0: 네, 이 행사장에서는 첫날부터 열기에 휩싸여 있는데요. 오늘은 이 본 행사의 현장 책임자이신 박지훈님을 초대손님으로 모시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고요. 또 행사장에 오신 방문객들의 목소리도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하나카페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희들은 지금 주일 한국문화원 관내를 걷고 있는데요. 오늘 그러니까 9월 25일 금요일 오전 11시에 개회식이 열렸습니다. 네, 벌써 많은 분들이 이곳을 찾고 있습니다.
1: 문화원 관내에는 한국의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는 푸드코너, 그리고 K-뷰티 체험부스, 그리고 한국 문화를 직접 접할 수 있는 전시코너 등 정말 볼거리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0: 그러면 몇 분 저희들에게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하나카페라는 방송인데요. 오늘 이렇게 첫날 이렇게 방문해 주셨는데 와보시니까 어떠셨나요?
2: 展示品もすごく美味しい。あのお庭とかもすごく素敵で、すごく楽しかったです。あと結構体験するブースとかもあって、そこも体験してすごく楽しかったです。
0: 이렇게 와보니까 전시품도 아주 좋았고 또 정원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체험할 수 있는 코너도 있어서 정말 좋았습니다. 한국 문화도 지금 여러 가지 체험하고 전시도 있는데 그 중에서 어떤 부분이 또 제일 마음에 드시고 좋으신가요?
2: K-POP も好きですし、韓国の食べ物も好きですし、韓国のメイク用品もよくチェックしてるので、韓国全部が大好きです。
0: 네, K-POP도 좋아하고 또 한국 음식도 좋아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화장품도 좋아하기 때문에 모든 걸 다 좋아합니다. 오늘은 혹시 어디서 오셨나요?
2: 도호쿠노 이와테카라 기마시타.
3: 모리오카.
2: 아, 모리오카.
0: 네, 도호쿠 지방의 이와테 모리오카에서 왔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럼 인사 한마디 해주시죠.
2: 감사합니다.
0: 특별히 많은 일본 분들도 오셨는데요. 한국 분도 계시네요. 그래서 한국 분에게도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하나카페라는 프로그램인데요. 네. 이번에 이렇게 첫날 이렇게 오셨는데 네. 와보시니까 어떤 느낌이나 감상 어떠세요?
3: 생각보다 저희가 이게 와봤는데요. 이게 생각보다 이제 일본하고 한국이 이게 잘 돼 있는 거 보니까 이제 인기도 많아지고 맛있는 것도 이제 김치 이런 김밥 이런 것도 많이 있어서 가지고 이게 점점 이게 일본하고 한국이 가까워졌다는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0: 그 중에서도 제일 관심이 있거나 아니면 제일 인상 깊었던 코너 아니면 전시 어떤 게 있었을까요?
3: 역시 이게 여행도 그렇지만 예, 음식도 그렇고 관광문 이런 것도 이게 이제 점점 일본뿐만 아니라 한국 사람이 일본에 가고도 일본 사람이 한국 가는 것도 다 똑같이 그냥 다 좋아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0: 여기 이렇게 전시장 행사장에 와서 많은 일본 분들이 계시는데 네네. 그런 분들의 반응 보시고 어떤 느낌이 있으셨나요?
3: 역시 일본 사람이 이런 한국 문화적인 걸 보니까 뭐 기뻐하시도 하고 뭔가 너무 좋아하시는 것도 그래서 역시 뭐 일본 사람들 요즘 이제 한국어를 너무 좋아해 주는 거구나 이런 느낌이 저도 기뻐합니다.
0: 네, 오늘 이렇게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3: 네, 고맙습니다.
0: 네, 저희들은 지금 한국문화원 2층에 와 있는데요. 여기에는 지금 한국관광공사 부스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스에 계신 정나리 차장님께 좀 이야기를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4: 안녕하십니까.
0: 먼저 좀 자기소개 좀 해주시겠습니까?
4: 네, 어떤 일을 한국관광공사 도쿄지사에서 홍보마케팅 담당하고 있는 정나리라고 합니다.
1: 네, 지금 여기 이제 좋은 너무나도 예쁜 한국관광공사의 부스가 있는데요. 이곳에서는 어떤 전시를 하고 계시며 그리고 또 여기 관람객들은 어떤 체험을 할 수 있을까요?
4: 아, 네. 저희가 뭐 매년 여기 축제 한마당에 참가를 하고 있는데요. 올해는 특히나 처음 한국 가시는 분들께 한국 여행에 좀 불안을 줄여줄 수 있는 내용으로 부스를 꾸며서 만화를 통해서 한국에 가셨을 때 뭐 쇼핑은 이렇게 하시면 된다. 레스토랑 가셔서는 이렇게 하시면 된다. 이런 식으로 안내하는 내용을 좀 메인으로 하고 있고요. 오시는 분들께는 저희 뭐 퀴즈에 참가하시면은 마스크팩을 선물한다든지 그다음에 저희 관광공사 홈페이지인 한국관광 홍보 홈페이지 비지코리아 에 이제 회원 가입을 하시면 또 저희가 특별한 선물을 제공하는 이벤트 이런 것들을 준비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0: 한국관광공사는 아무래도 전 세계에 한국을 홍보하고 관광을 홍보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또 일본만의 어떤 일본 관광객들의 특징 뭐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은데 특별히 힘을 쏟고 있는 주안점 같은 게 있을까요?
4: 네, 저희 뭐 전체 해외에서 이제 한국에 와주시는 외국인 관광객들 중에서는 두 번째로 큰 시장입니다. 첫 번째가 중국이고요. 일본이 이제 두 번째 시장이신데요. 작년, 그러니까 2025년에 13년 만에 365만 명이 한국을 찾아주셔서 역대 최대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본 시장의 특징이라고 하면은 한국을 너무 많이 좋아해 주세요. 그러니까 정말 감사드리고 한 번 오시면은 계속 오시는 재방문자 비율이 전 세계에서 1등입니다. 압도적으로 높아서 그런 분들께는 저희가 이제 지방 관광의 매력을 알리는 일을 주로 하고 있고요. 서울뿐만이 아니라 뭐 경주라든지 부산이라든지 안동이라든지 전주라든지 맛있고 또 이제 재미있는 체험할 수 있는 곳들이 많다 이런 거를 좀 홍보하고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번도 한국을 안 오신 분들 한국 재밌어요라는 걸 저희가 이제 어필하기 위해서 일본 국내 여행지가 마치 우리의 라이벌이다 이렇게 해서 예를 들면 도쿄에서 사시는 분들께 후쿠오카도 물론 좋지만 부산 어떠세요? 그다음에 오키나와 너무 좋아요. 근데 제주도도 좋아요. 이런 식으로 국내 여행 가시는 분들의 발걸음을 좀 한국으로 옮기는 그런 PR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0: 또 이렇게 오랫동안 홍보 활동을 하시다 보면 전에 일본 관광객과 최근에 일본 관광객들의 어떤 차이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 흐름의 차이가 좀 있습니까?
4: 일본 관광객분들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을 너무 오랫동안 많이 사랑해 주셔가지고 뭐 그 사랑은 이제 변함이 없어서 저희가 너무 감사드리는데 요즘 이제 10대, 20대 이런 젊은 친구들 이제 좀 달라진 점이라고 한다면 당일치기로 한국을 갔다 오세요. 그래서 1시, 2시 비행기를 타고 도쿄에서 출발을 해서 인천에 한 4시쯤에 도착하신 다음에
5: 새벽에
4: 도착하신 다음에 요즘에는 1인 세신샵 때밀이 받는 체험부터 이제 딱 몸을 이제 가지런히 하시고 국밥을 먹고 그다음에 뭐 올리브영 같은 데 가가지고 쇼핑도 하시고 피부과 시술도 받고 닭 한 마리 드시고 곧바로 저녁에 오시고 이렇게 정말 국내 여행처럼 한국을 즐기시는 좀 패턴이 약간 새로운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0: 네. 이렇게 바쁘신데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4: 네, 감사합니다.
5: 감사합니다.
0: 네, 저희들은 한국문화원 지금 5층에 부스가 설치되어 있는 곳에 와 있는데요. 이 5층에는 한국콘텐츠진흥원에 부스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혜은 센터장님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6: 예, 안녕하세요.
0: 네, 먼저 간단한 자기소개와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도 좀 활동을 하고 계시는지 소개해 주시죠.
6: 예, 저는 한국콘텐츠진흥원 도쿄 비즈니스센터의 센터장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희 한국콘텐츠 진흥원 도쿄 비즈니스 센터는 한국 콘텐츠 기업과 일본 콘텐츠 기업이 서로 협력하고 비즈니스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7: 네, 이제 많은 지금 관람객들, 방문객들이 와주셨는데요. 어떤 전시를 즐기고 또 체험을 하기를 기대를 하십니까?
6: 예, 저희가 이번 부스에서는 한국의 애니메이션과 웹툰, 캐릭터를 집중적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일본인들께는 낯설지만 앞으로 인기가 있을, 예, 알려질 캐릭터들과 애니메이션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특히 지금 영상 같이 포토부스로 같이 공개되고 있는 사랑의 핫쇼핑이라는 애니메이션은 한국에서 영화 애니메이션으로 크게 흥행한 작품으로 내년 3월에 일본에서도 개봉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0: 네, 지금 말씀 중에 그 일본인들에게 좀 아직 낯설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래도 보니까 저희들이 뭐 열기가 막 뜨겁고 그런데 반응 어떠신가요?
7: 예, 다들 가와이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요. 예, 일본 분들이 캐릭터나 애니메이션이나 만화에 워낙 친숙한 국민들이시고 그런 만큼 한국의 이런 새로운 캐릭터나 애니메이션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좋아해주고 계십니다.
5: 네, 일본에서 지금 엄청나게 인기가 많은 치이카와라고 혹시 캐릭터 아시나요, 센터장님?
7: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좋아합니다.
5: 네, 일본의 이와 같은 캐릭터가 정말 한국에서도 많이 알려지고 있는데요. 일본의 이와 같은 캐릭터가 한국의 컨텐츠에 무슨 영향을 준다거나 아니면 상호 간에 좋은 시너지 효과를 준다거나 하는 부분이 있으실까요?
7: 예. 많은 영향을 받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한국 콘텐츠 업계에서 일본을 부러워하고 많이 배우려고 하는 부분이 바로 이렇게 일본이 하나의 IP를 갖고 다양한 상품으로 발전시킨다는 점인데요. 한국에서도 요즘 그러한 노력들을 일본을 벤치마킹하여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한 치이카 같은 경우는 한국에서도 이제 곧 영화로 개봉이 될 거여서 지금 현재 성수동에서 그 나가노 작가의 굿즈샵이 열릴 정도로 인기가 많은데요. 그 결과 한국의 대표적인 캐릭터인 카카오 프렌즈랑 치이카가 콜라보 상품을 같이 출시한다던가 다양하게 협력이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5: 네, 좋은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7: 예, 감사합니다.
0: 자, 그럼 오늘 초대 손님 모시겠습니다. 이번에 한일축제 한마당 2026의 현장 책임자이신 박지훈 팀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8: 네, 안녕하세요. 주일한국문화원의 박지훈입니다.
9: 네, 박지훈 팀장님께서 이렇게 네, 오늘부터 시작된 한일축제 한마당 2026 in 도쿄 이렇게 시작이 됐는데요. 네, 첫날을 맞은 오늘의 감상이라고 할까요? 소감 한 말씀해 주시죠.
8: 네. 오늘 드디어 한일축제 한마당 2026 인도쿄 행사가 막을 올렸습니다. 뭐 긴장도 많이 되었지만 많은 분들이 행사장 찾아주시고 뭐 한일 양국의 문화를 함께 즐기시는 모습을 보니까 저도 정말 기쁘고 뿌듯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축제는 단순한 행사를 넘어서 서로를 이해하고 교류하는 소중한 자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은 기간에도 많은 분들이 즐거운 추억을 만들고 한일 양국이 한 걸음 더 가까워지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0: 네, 이 한일축제 한마당은 지금까지는 이 오괴 뭐 공원에서도 열리기도 했는데요. 이번에는 이 신주쿠 요츠야에 있는 주일한국문화원에서 행사장을 갖게 됐는데요. 이 문화원 전체가 저희들이 보니까 이 축제 행사장이 되는 것 아마 처음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또 그래서 이 아무래도 옥외 시설과 실내 시설을 행사장으로 하는 것은 큰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번에 어떤 의도로 실내 행사장이 됐는지 또 준비는 또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좀 소개해 주시죠.
8: 네, 맞습니다. 주일한국문화원이 축제의 메인 행사장으로 사용되는 건 이번이 처음이고요. 이번에는 단순히 장소를 옮긴 것뿐만 아니라 한국 문화를 상징적으로, 상시적으로 소개하는 공간인 저희 문화원 정체를 축제 무대로 만들어서 방문객들이 공연, 전시, 체험을 한 공간에서 더욱 깊이 즐길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무엇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한일 양국의 문화를 가까이에서 체험하면서 교류할 수 있는 축제가 되도록 동선, 뭐 프로그램 등 많은 준비를 기울였습니다.
9: 네, 조금 전에 저희가 이 문화원 내를 돌아봤는데요. 체험 부스라든가 아니면 K푸드 존 같이 아주 매력적인 콘텐츠가 아주 많았습니다. 저희들도 아주 신나게 체험을 하고 왔습니다만.
8: 네, 감사합니다. 올해는 그 방문객들이 보고 듣는 것뿐만이 아니고 직접 체험하면서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를 했습니다. K푸드존에서는 한국의 다양한 먹거리를 경험하실 수 있고 체험 부스에서는 한복, 전통 문화, K컬처를 가까이에서 접할 수 있습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했으니까요. 많은 분들이 문화원 곳곳에서 둘러보시고 축제를 마음껏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0: 네. 그리고 9월 26일과 또 27일에는 2층의 한마당 홀에서 아주 화려한 스테이지 프로그램이 열리는데요. 이 가장 주목할 만한 프로그램 어떤 게 있을까요?
8: LED 기술을 퍼포먼스로 융합한 느낌 커뮤니케이션의 무대, 그다음에 한일 교류 클래식 콘서트, 그다음에 일요일에는 K-POP 댄스 스테이지, 그다음에 한일 스트리트 댄스, 그 다음에 마지막 무대는 이무진 씨의 케이팝 콘서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0: 네. 네, 정말 다양한 그런
9: 네. 네. 기대가 많이 되는 4월 동안의 행사인데요. 이 행사가 2005년에 일본과 한국의 국교 정상화 40주년에서 계속 이어지고 있는 역사 있는 이벤트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 현장의 책임자로서 이 행사가 해야 되는 양국의 문화 교류의 역할이라든가 아니면 중요성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고 계십니까?
8: 한일 축제 한마당 행사는 2005년 한일 국교 정상화 40주년을 계기로 서울에서 시작된 이후에 2005년부터는 도쿄에서도 함께 시작되어서 오랫동안 양국 국민이 함께 만들어온 소중한 교류의 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가장 크게 느끼는 것은 문화를 함께 체험하고 즐기는 과정에서

0: 한일 양국의 더 나은 미래로 이어질 거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거창한 변화보다 사람과 사람이 만나 문화를 나누고 대화를 이어가는 작은 교류가 미래를 만들어가는 힘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축제가 그런 새로운 한 걸음을 함께 내딛는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1: 마지막으로 이 팀장님께서 우리 한화 카페 애청자 여러분, 그리고 이 행사장을 찾으신 분들에게 메시지 한마디 해주시죠.
0: 한일 축제한마당은 누구나 부담없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열린 축제입니다. 내년에도 개최 예정이니까는요, 가족, 친구분들과 함께 꼭 한번 방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연, 전시, 체험, 케이푸드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준비를 할 테니까는요, 꼭 한번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한국문화원에서는 10월 달에도 계속 글로벌 K존, 뭐 한국영화제 등 많은 한국 문화 소개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는요, 꼭 한번 저희 문화원을 들려가지고 한국 문화를 체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 네, 박재윤 팀장님, 오늘 정말 바쁘신 가운데 이렇게 귀중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3: 네, 오늘은 오늘부터 도쿄의 요츠야에 있는 주일 한국문화원에서 개막한 이란 고류 오마쓰리 2026 in 도쿄 한일 축제 한마당 2026 도쿄 현장에서 전해드렸습니다.
2: 네, 방문객 여러분들께서 아주 즐거워하는 목소리, 그리고 현장 책임자이신 박지윤님으로부터 이 행사 준비 과정에 대해서 들어봤는데요. 다시 한번 이 문화로 이어지는 일한 교류의 이 훌륭한 부분, 정말 실감한 하루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3: 네, 이 한일축제 한마당 2026은 27일 일요일까지 개최돼서요, 정말 많은 분들이 요츠야 있는 주일 한국문화원을 찾으셔서 다양한 체험을 하신 것 같습니다.
2: 네, 그럼 오늘 한화카페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 다음 주에 다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여기는 NHK 월드 재팬 코리안 서비스입니다. 이 방송은 아시아 대륙으로 향해 일본 시간으로 낮 2시 10분과 3시 30분부터는 15,195kHz, 저녁 7시 20분부터는 11,855kHz, 밤 8시와 8시 40분, 9시 20분, 10시와 10시 40분부터는 11,660kHz, 그리고 0시 10분부터는 11,91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최신 뉴스와 자세한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nhk.jp/korean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0: 일본 시간 10월 4일 일요일 오후 2시 10분 NHK 뉴스입니다. 구마모토시에 있는 육상자위대 주둔지에 장사정 미사일을 배치하는 것과 관련해 3일 방위성이 현지 주민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구마모토시에 있는 육상자위대 켄군 주둔지에는 올해 3월부터 지상에서 해상 함정 등을 공격하는 2호식 지대함 미사일이 배치돼 있습니다. 사거리는 약 1000km로 방위성은 유사시의 상대 기지 등을 공격하는 반격 능력으로도 사용한다는 방침입니다. 3일은 켄군 주둔지에서 방위성이 현지 주민을 대상으로 한 배치 관련 설명회를 열어 오전과 오후 세 차례 설명회에 약 220명이 참가했습니다. 참가자들은 처음에 비공개 자리에서 15분 정도 방위성 담당자로부터 안보 환경과 방위체제 강화 등에 대해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 후 발사 장치 등이 놓여진 장소로 이동해 담당자로부터 장치 개요와 미사일 본체가 기존 대비 대형화했다는 등에 대해 설명을 들었습니다. 미사일 본체는 방위 기밀로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3일에는 참가자가 발사장치 등을 자유롭게 둘러보거나 담당자에게 질문하는 시간도 마련됐습니다. 참가자에 따르면 미사일 운용에 관한 질문도 나왔으나 방위성 측은 상세한 내용은 답할 수 없다고 답했다고 합니다. 설명회에 참가한 50대 남성은 배치된 장비의 정보가 공개된 것은 평가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말했습니다. 60대 남성은 쿠마모토가 미사일 배치로 인해 공격 대상이 될 것이라는 불안에 대해서는 답을 듣지 못했다며 그 답을 구하는 설명회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1: 이스라엘 핵 여객기에서 부기장이 흉기로 기장을 습격한 사건과 관련해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아랍에미리트 UAE의 국영통신이 부기장이 테러 행위를 시도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보도했습니다. 지난달 30일 아랍에미리트에서 이스라엘 테라비브로 향하던 저비용 항공사 플라이 두바이 여객기에서 오만 국적으로 알려진 부기장이 흉기로 기장을 습격한 뒤 추락시키려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부기장이 이송된 아랍에미리트에서는 수사가 진행돼 아랍에미리트의 국영통신은 3일 사법당국을 인용해 부기장이 테러 행위를 시도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보도했습니다. 부기장은 비행 중 조종석에서 기내에 비치된 비상용 도끼를 사용해 기장을 습격하고 여객기의 조종권을 장악하려 했다는 겁니다. 또 부기장의 동기와 사건과의 관련 등 전모를 규명하기 위해 현재도 수사가 계속되고 있다고 아랍에미리트 국영통신은 전했습니다. 한편 미국의 유력지 월스트리트저널은 이 부기장이 오만에서 이전의 과격한 사상에 경도된 것으로 우려돼 비행이 금지됐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오만이 이 부기장의 정보를 다른 나라나 항공사와 공유했는지는 밝혀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항공보안 전문가들은 보안상의 중대한 결함을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어 향후 부기장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규명뿐 아니라 보안체제의 검증도 초점이 될 전망입니다.
0: 유엔 총회의원회에서 일본이 북조선의 납치 문제를 제기한 데 대해 북조선 대표는 해결이 끝난 사안이라고 주장하며 조기 해결을 요구하는 일본과 공방을 벌였습니다. 유엔 총회에서는 2일 인권문제 제3위원회가 열려 일본의 가와하라 공사가 북조선 납치 문제에 대해 일본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도 중대한 우려 사항이라고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납치 피해자와 가족의 고령화로 인해 즉각 해결돼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이에 대해 북조선 대표는 반론하며 일본이 역사를 왜곡해 과거 청산을 피하고 있다고 비난한 뒤 납치 문제는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이 끝났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가와하라 공사는 일본은 전시 중의 행위에 대해 반성과 진심의 사과를 거듭 표명해왔다고 말해 북조선의 주장이 사실 무근이라고 반론한 동시에 납치 문제에 대해 인도적이며 긴급을 요하는 문제로 일각의 유의에도 용납되지 않는다고 거듭 해결을 요구했습니다. 북조선이 이에 재차 반론하고 일본도 다시 반론하는 등 논의 공방이 전개됐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조선 총비서와의 정상회담에 의혹을 보이는 가운데 9월 납치 피해자 가족이 워싱턴을 찾아 정부 관계자 등과 만나 해결을 위한 협력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1: 1977년 중학교 1학년 때 니이가타시에서 북조선에 납치된 요코타 메구미 씨가 5일 62세 생일을 맞습니다. 니이가타시에서는 3일 동급생들이 재회를 바라며 자선 콘서트를 열고 한시라도 빠른 구출을 호소했습니다. 자선 콘서트는 요코타 메구미시의 소중학교 동급생들이 재회와 구출을 기원하며 2010년부터 개최하고 있습니다. 콘서트 시작 전에 공연장에서는 메구미 씨와 재회하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난 아버지 시게로 씨에게 묵념을 올렸습니다. 어머니 사키에 씨가 보내온 영상 메시지도 상영됐는데 영상 메시지에서 사키에 씨는 올해는 반드시 많은 납치 피해자가 일본 땅을 밟을 수 있도록 부디 여러분의 마지막 힘을 보태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콘서트에서 동급생과 당시 교사들은 재회의 염원을 달아 날개를 주세요를 합창했습니다. 동급생들은 메구미 씨와의 추억 등을 한 명씩 말하며 구출 활동에 대한 협력을 호소했습니다. 콘서트에 참석한 메구미 씨의 동생 테츠야 씨는 어머니는 90세가 되었다며 건강한 동안에 재회하기를 바라고 일본 정부는 모든 방법을 도모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동급생인 바이올리니스트 요시다 나오야 씨는 포기해버리면 여론 환기도 약해져버린다는 위기감에서 콘서트를 계속하고 있다며 메구미 씨의 가족이 건강한 동안 해결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0: 김정은 북조선 총비서의 여동생 김여정 씨가 국영 매체를 통해 중거리 전략미사일 발사 훈련을 3일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정은 북조선 총비서의 여동생으로 조선노동당 총무부장인 김여정 씨가 국영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3일 아침 김 총비서의 참관 아래 일본 해를 향해 전략무기 발사 훈련이 실시됐다고 밝혔습니다. 훈련에는 중거리 전략미사일이 사용됐다고 하면서 한국군과 일본의 방위성이 발표한 비행거리를 언급하며 미사일을 정확하게 추적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미사일은 저고도에서 궤도를 변경할 수 있으며 AI를 도입했다고 말해 이 타격을 피할 방법은 사실상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북조선이 미사일 훈련에 대해 발사 당일에 공표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입니다. 한국군은 북조선이 3일 오전 6시 반쯤 동부 원산 부근에서 일본 해를 향해 탄도미사일 한 발을 발사해 700km 이상 비행했다고 발표했는데 훈련은 이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1: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남자축구 결승에서 일본이 한국에 0-1로 패해 16년 만에 금메달 획득에는 실패했습니다. 2028년 로스앤젤레스 올림픽을 목표로 21세 이하 대표팀이 대회에 참가한 일본은 3일 밤 아이치현 도요타시에서 열린 결승에서 대회 4연패를 목표로 하는 한국과 맞붙었습니다. 일본은 전반에 기회를 만들었지만 득점으로 연결되지 않아 0-0으로 전반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후반 16분 한국의 측면 돌파 후 올라간 크로스가 맞고 나온 볼이 슛으로 연결돼 선제점을 내줬습니다. 그 후 일본은 세레스 오사카의 요코야마 유메키 선수와 쇼난 벨마레의 이시 히사츠구 선수 등이 골문을 두드렸지만 따라잡지 못하고 0-1로 패해 16년 만에 금메달 획득에는 실패했습니다. 연령 제한 없는 일본 대표팀 감독과의 겸임이 결정돼 있는 오오이와 고호 감독은 우리의 스타일은 확실히 낼 수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졌기 때문에 매우 아쉬운 시합이 됐다며 젊은 선수들은 이 경험을 바탕으로 향후 발전으로 이어가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상으로 이 시간 뉴스를 마칩니다. NHK 여기는 도쿄입니다.

0: NHK 월드 재팬 일본말 첫걸음 장은영입니다.
1: 안녕하세요. 이용복입니다. 오늘도 재밌게 공부하시죠.
0: 오늘은 제31과 상대방에게 권하는 표현을 공부하는 두 번째 시간입니다.
1: 하루상 하우스에서 탐과 미야, 가이도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있을 때 일본 문화를 좋아하는 미국인 마이크가 찾아왔습니다.
0: 그럼 제31과의 대화 내용을 들어보시죠.
2: 今度の土曜日、カイトと忍者博物館に行きます。マイクさんは本当に忍者が好きですね。
3: はい、みんなで一緒に行きませんか。
2: 土曜日はちょっと 私も授業があります。
4: 残念。じゃあ2人で行こう。
0: 내용을 확인할까요?
1: 마이크가 탐과 미아에게 말합니다.
3: 今度の土曜日、カイトと忍者博物館に行きます。
0: 이번 토요일에 가이토하고 닌자 박물관에 가요.
1: 미아가 말합니다.
2: 마이크さんは本当に忍者が好きですね。
0: 마이크 씨는 정말로 닌자를 좋아하는군요.
1: 마이크는 두 사람에게 가자고 권합니다.
3: 아이, 민나데,一緒に行きませんか?
0: 네, 다 같이 가지 않을래요?
1: 미아는 아쉽다는 듯이
0: 토요일은 좀...
1: 탐도?
2: 私も授業があります.
0: 저도 수업이 있어요.
1: 가이토가 이렇게 말합니다.
4: 残念.
0: 아쉽네.
4: 자,二人で行こう.
0: 그럼 둘이서 가자. 마이크와 가이토가 가려고 하는 닌자 박물관은 미에현에 있는 닌자 마을 이가우에노에 있는 박물관입니다. 닌자 주택을 견학하거나 닌자 쇼를 볼 수 있죠. 그럼 오늘의 대화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3: 今度の土曜日、カイトと忍者博物館に行きます。
2: 마이크さんは本当に忍者が好きですね。
3: 아이, 민나데 一緒に行きませんか?
2: 土曜日はちょっと私も授業があります。
4: 残念。じゃあ2人で行こう。
0: 오늘의 중요 표현은 같이 가지 않을래요?
3: 一緒に行きませんか?
0: 이걸 배우면 상대방에게 뭔가를 권할 수 있게 됩니다. 먼저 뜻을 확인할까요?
5: 一緒に는
0: 같이 라는 뜻이죠.
5: 行きません은
0: 동사 가다,
5: 行く의
0: 정중한 부정형인데요. 의문을 나타내는 조사 가를 붙이면 권하는 표현이 됩니다. 오늘의 포인트는
5: 一緒に行きませんか?
0: 라는 표현입니다. 동사 마스형의 마스를 마생으로 바꾸고 나서 까를 붙인 뒤에 어미를 올려서 발음하면 상대방에게 권하는 표현이 되죠.
1: 네, 그럼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5: 行きませんか? 一緒に行きませんか?
0: 이 밖에도 상대방에게 뭔가를 권하는 대화 예를 들어보시죠.
6: 今晩一緒にご飯を食べに行きませんか?
7: いいですね。行きましょう。
0: 뜻을 확인할까요?
6: 今晩一緒にご飯を食べに行きませんか?
1: 오늘 밤 같이 밥을 먹으러 가지 않을래요?
5: 今晩은
0: 오늘 밤,
5: 一緒に는
0: 같이,
5: 고항은
0: 밥,
5: 고항を食べに行く
0: 라고 하면 밥을 먹으러 가다 라는 뜻이 됩니다.
5: 行く,
0: 가다를
5: 行きませんか?
0: 로 바꿔서 권하는 표현을 한 거죠.
7: いいですね. 行きましょう.
1: 좋아요. 갑시다.
5: いいですね.
0: 는 상대방에게 동의할 때 사용하는 건데요.
5: 行きましょう.
0: 는
5: 行く
0: 의 마쇼형으로 여기에서는 권유를 받아들이는 대답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1: 마쇼는 제22과에서 사진을 찍읍시다. 샤싱오 도리마쇼처럼 상대방에게 권할 때 말하는 거라고 배웠는데요. 마센까와 마쇼는 어떻게 다르죠?
0: 마쇼에는 상대방을 재촉하는 듯한 어감이 있는데요. 한편으로 마센까는 상대방의 형편을 듣고 나서 권하고 싶을 때 사용하는 정중한 표현이죠.
1: 네, 그럼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5: 고한을 타베니 이키마센까? 이쇼니 고한을 타베니 이키마센까? 곰방 이쇼니 고한을 타베니 이키마센까?
1: 잘 따라하셨어요?
0: 그럼 이 밖에도 상대방에게 권하는 표현을 연습해 볼까요? 다 함께 바비큐를 하고 싶을 때는 어떻게 말하면 될까요? 다 함께는
5: 민나데입니다.
0: 바비큐를 하다는
5: 바베큐오스루 바베큐오스루
0: 동사
5: 스루의
0: 마스형은
5: 시마스 시마스
0: 입니다. 자, 말해 보세요.
8: みんなでバーベキューをしませんか? みんなでバーベキューをしませんか?
1: 잘 따라하셨어요?
0: 오늘의 추가 표현은 마이크가 권하는 것을 미아가 거절할 때 사용한 이 말입니다. 그대로 외워 보세요.
2: 土曜日はちょっと
0: 는 원래는 좀이라는 뜻인데
2: ちょっと라고
0: 어미를 길고 약하게 발음하면 말하기 거북한 것을 말한다는 느낌이 돼 거절하는 표현으로 사용됩니다. 다시 말해서
2: 土曜日はちょっと는
0: 토요일은 형편이 안 좋아서 안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지 않고 완곡하게 말하는 것이죠.
1: 네, 여러분도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2: 土曜日はちょっと
0: 그럼 오늘의 대화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9: 今度の土曜日、カイトと忍者博物館に行きます。マイクさんは本当に忍者が好きですね。はい、みんなで一緒に行きませんか?
6: あ、土曜日はちょっと私も授業があります。
4: 残念。 じゃあ 2人で行こう。
10: 마이크と一緒に 팝컬처.
1: 이어서 마이크의 팝컬처 소개 코너입니다. 오늘은 닌자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죠.
0: 닌자는 적의 정보 수집이나 모략을 위한 활동이 주된 임무인데요. 닌자의 역사는 분명하지 않지만 15, 16세기 전국시대를 중심으로 활약했습니다. 미에현의 이가류 닌자와 시가현의 고가류 닌자가 유명하죠.
1: 네, 얼굴까지 가린 독특한 복장을 하죠.
0: 네, 그런데 실제로 적지에 침입할 때는 상인이나 승려, 유랑 예능인처럼 변장을 하기도 했다고 하네요.
1: 네, 마법 같은 둔갑술도 사용했죠.
0: 만화나 영화에 나오는 것 같은 둔갑술은 픽션도 많지만 실제로 하던 것도 있다고 해요. 슈리켄, 수리검이나 적이 눈치채지 못하게 발소리를 죽이고 걷는다거나 화약을 폭발시켜 자취를 감추는 술법 같은 것이 유명합니다. 때로는 심리학 등도 응용해서 임무를 수행하는 기능 집단으로 무장들이 유용하게 이용했습니다. 하지만 그 실태는 지금도 의문이 가는 점이 많아서 그런 점에 흥미를 가지는 사람도 많은 것 같아요.
1: 네, 점점 더 닌자에 대해 알고 싶어지는데요.
0: 일본말 첫걸음 어떠셨습니까?
1: 네, 다음 시간도 꼭 들어주세요.

0: 여기는 NHK 월드 재팬 코리안 서비스입니다. 이 방송은 아시아 대륙으로 향해 일본 시간으로 낮 2시 10분과 3시 30분부터는 15,195kHz, 저녁 7시 20분부터는 11,855kHz, 밤 8시와 8시 40분, 9시 20분, 10시와 10시 40분부터는 11,660kHz, 그리고 0시 10분부터는 11,91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최신 뉴스와 자세한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nhk.jp/korean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이재욱,
2: 이춘경,
1: 이 콤비,
2: 좋은 콤비,
1: 하나 카페 시작하겠습니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재욱입니다.
1: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춘경입니다.
0: 네, 오늘은 저희가 하나카페 스튜디오를 벗어나서 도쿄 신주쿠에 있는 주일 한국문화원에서 보내드립니다.
1: 네, 오늘 9월 25일부터 시작된 니깡코류 오마쓰리 2026 in 도쿄 한일 축제 한마당 도쿄에서 열리는 행사장에 와 있습니다. 평소에는 공원 등의 실외에서 개최되는 경우가 많았던 이 빅 이벤트인데요. 올해는 여기 한국문화원에서 개최된다고 합니다.
0: 네, 이 행사장에서는 첫날부터 열기에 휩싸여 있는데요. 오늘은 이 본 행사의 현장 책임자이신 박지훈님을 초대손님으로 모시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고요. 또 행사장에 오신 방문객들의 목소리도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하나카페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희들은 지금 주일 한국문화원 관내를 걷고 있는데요. 오늘 그러니까 9월 25일 금요일 오전 11시에 개회식이 열렸습니다. 네, 벌써 많은 분들이 이곳을 찾고 있습니다.
1: 문화원 관내에는 한국의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는 푸드코너, 그리고 K-뷰티 체험부스, 그리고 한국 문화를 직접 접할 수 있는 전시코너 등 정말 볼거리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0: 그러면 몇 분 저희들에게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하나카페라는 방송인데요. 오늘 이렇게 첫날 이렇게 방문해 주셨는데 와보시니까 어떠셨나요?
2: 展示品もすごく美味しい。あのお庭とかもすごく素敵ですごく楽しかったです。あと結構体験するブースとかもあって、そこも体験してすごく楽しかったです。
0: 이렇게 와보니까 전시품도 아주 좋았고 또 정원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체험할 수 있는 코너도 있어서 정말 좋았습니다. 한국 문화도 지금 여러 가지 체험하고 전시도 있는데 그 중에서 어떤 부분이 또 제일 마음에 드시고 좋으신가요?
2: K-POP も好きですし、韓国の食べ物も好きですし、韓国のメイク用品もよくチェックしてるので、韓国全部が大好きです。
0: 네, K-POP도 좋아하고 또 한국 음식도 좋아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화장품도 좋아하기 때문에 모든 걸 다 좋아합니다. 오늘은 혹시 어디서 오셨나요?
2: 도호쿠노 이와테카라 기마시타.
3: 모리오카.
2: 아, 모리오카.
0: 네, 도호쿠 지방의 이와테 모리오카에서 왔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럼 인사 한마디 해주시죠.
2: 감사합니다.
0: 특별히 많은 일본 분들도 오셨는데요. 한국 분도 계시네요. 그래서 한국 분에게도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하나카페라는 프로그램인데요. 네. 이번에 이렇게 첫날 이렇게 오셨는데 와보시니까 어떤 느낌이나 감상 어떠세요?
3: 생각보다 저희가 이게 와봤는데요. 이게 생각보다 이제 일본하고 한국이 이게 잘 돼 있는 거 보니까 이제 인기도 많아지고 맛있는 것도 이제 김치 이런 김밥 이런 것도 많이 있어서 가지고 이게 점점 이게 일본하고 한국이 가까워졌다는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0: 그 중에서도 제일 관심이 있거나 아니면 제일 인상 깊었던 코너 아니면 전시 어떤 게 있었을까요?
3: 역시 이게 여행도 그렇지만 음식도 그렇고 관광문 이런 것도 이게 이제 점점 일본뿐만 아니라 한국 사람이 일본에 가고도 일본 사람이 한국 가는 것도 다 똑같이 그냥 다 좋아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0: 여기 이렇게 전시장 행사장에 와서 많은 일본 분들이 계시는데 네네. 그런 분들의 반응 보시고 어떤 느낌이 있으셨나요?
3: 역시 일본 사람이 이런 한국 문화적인 걸 보니까 뭐 기뻐하시도 하고 뭔가 너무 좋아하시는 것도 그래서 역시 뭐 일본 사람들 요즘 이제 한국을 너무 좋아해 주는 거구나 이런 느낌이 저도 기뻐합니다.
0: 네, 오늘 이렇게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3: 네, 고맙습니다.
0: 네, 저희들은 지금 한국문화원 2층에 와 있는데요. 여기에는 지금 한국관광공사 부스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스에 계신 정나리 차장님께 좀 이야기를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4: 안녕하십니까.
0: 먼저 좀 자기소개 좀 해주시겠습니까?
4: 네, 어떤 일을 한국관광공사 도쿄지사에서 홍보마케팅 담당하고 있는 정나리라고 합니다.
1: 네, 지금 여기 이제 좋은 너무나도 예쁜 한국관광공사의 부스가 있는데요. 이곳에서는 어떤 전시를 하고 계시며 그리고 또 여기 관람객들은 어떤 체험을 할 수 있을까요?
4: 아, 네. 저희가 뭐 매년 여기 축제 한마당에 참가를 하고 있는데요. 올해는 특히나 처음 한국 가시는 분들께 한국 여행에 좀 불안을 줄여줄 수 있는 내용으로 부스를 꾸며서 만화를 통해서 한국에 가셨을 때 뭐 쇼핑은 이렇게 하시면 된다. 레스토랑 가셔서는 이렇게 하시면 된다. 이런 식으로 안내하는 내용을 좀 메인으로 하고 있고요. 오시는 분들께는 저희 뭐 퀴즈에 참가하시면 마스크팩을 선물한다든지 그다음에 저희 관광공사 홈페이지인 한국관광 홍보 홈페이지 비지코리아에 이제 회원가입을 하시면 또 저희가 특별한 선물을 제공하는 이벤트 이런 것들을 준비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0: 한국관광공사는 아무래도 전 세계에 한국을 홍보하고 관광을 홍보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또 일본만의 어떤 일본 관광객들의 특징 뭐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은데 특별히 힘을 쏟고 있는 주안점 같은 게 있을까요?
4: 네, 저희 전체 해외에서 이제 한국에 와주시는 외국인 관광객들 중에서는 두 번째로 큰 시장입니다. 첫 번째가 중국이고요. 일본이 이제 두 번째 시장이신데요. 작년, 그러니까 2025년에 13년 만에 365만 명이 한국을 찾아주셔서 역대 최대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본 시장의 특징이라고 하면은 한국을 너무 많이 좋아해 주세요. 그러니까 정말 감사드리고 한 번 오시면은 계속 오시는 재방문자 비율이 전 세계에서 1등입니다. 압도적으로 높아서 그런 분들께는 저희가 이제 지방 관광의 매력을 알리는 일을 주로 하고 있고요. 서울뿐만이 아니라 뭐 경주라든지 부산이라든지 안동이라든지 전주라든지 맛있고 또 이제 재미있는 체험할 수 있는 곳들이 많다 이런 거를 좀 홍보하고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번도 한국을 안 오신 분들 한국 재밌어요 라는 걸 저희가 이제 어필하기 위해서 일본 국내 여행지가 마치 우리의 라이벌이다 이렇게 해서 예를 들면 도쿄에서 하시는 분들께 후쿠오카도 물론 좋지만 부산 어떠세요? 그 다음에 오키나와 너무 좋아요 근데 제주도도 좋아요 이런 식으로 국내 여행 가시는 분들의 발걸음을 좀 한국으로 옮기는 그런 PR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0: 또 이렇게 오랫동안 홍보 활동을 하시다 보면 전에 일본 관광객과 최근에 일본 관광객들의 어떤 차이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 흐름의 차이가 좀 있습니까?
4: 일본 관광객분들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을 너무 오랫동안 많이 사랑해 주셔가지고 뭐 그 사랑은 이제 변함이 없어서 저희가 너무 감사드리는데 요즘 이제 10대, 20대 이런 젊은 친구들 이제 좀 달라진 점이라고 한다면 당일치기로 한국을 갔다 오세요. 그래서 1시, 2시 비행기를 타고 도쿄에서 출발을 해서 인천에 한 4시쯤에 도착하신 다음에
5: 새벽에
4: 도착하신 다음에 요즘에는 1인 세신샵 때밀이 받는 체험부터 이제 딱 몸을 이제 가지런히 하시고 국밥을 먹고 그다음에 뭐 올리브영 같은 데 가가지고 쇼핑도 하시고 피부과 시술도 받고 닭 한 마리 드시고 곧바로 저녁에 오시고 이렇게 정말 국내 여행처럼 한국을 즐기시는 좀 패턴이 약간 새로운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0: 네. 이렇게 바쁘신데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4: 네, 감사합니다.
5: 감사합니다.
0: 네, 저희들은 한국문화원 지금 5층에 부스가 설치되어 있는 곳에 와 있는데요. 이 5층에는 한국콘텐츠진흥원에 부스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혜은 센터장님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6: 예, 안녕하세요.
0: 네, 먼저 간단한 자기소개와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도 좀 활동을 하고 계시는지 소개해 주시죠.
6: 예, 저는 한국콘텐츠진흥원 도쿄 비즈니스센터의 센터장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희 한국콘텐츠 진흥원 도쿄 비즈니스 센터는 한국 콘텐츠 기업과 일본 콘텐츠 기업이 서로 협력하고 비즈니스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7: 네, 이제 많은 지금 관람객들, 방문객들이 와주셨는데요. 어떤 전시를 즐기고 또 체험을 하기를 기대를 하십니까?
6: 예, 저희가 이번 부스에서는 한국의 애니메이션과 웹툰, 캐릭터를 집중적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일본인들께는 낯설지만 앞으로 인기가 있을, 예, 알려질 캐릭터들과 애니메이션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특히 지금 영상 같이 포토부스로 같이 공개되고 있는 사랑의 핫쇼핑이라는 애니메이션은 한국에서 영화 애니메이션으로 크게 흥행한 작품으로 내년 3월에 일본에서도 개봉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0: 네, 지금 말씀 중에 그 일본인들에게 좀 아직 낯설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래도 보니까 저희들이 뭐 열기가 막 뜨겁고 그런데 반응 어떠신가요?
6: 예, 다들 가와이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요. 예, 일본 분들이 캐릭터나 애니메이션이나 만화에 워낙 친숙한 국민들이시고 그런 만큼 한국의 이런 새로운 캐릭터나 애니메이션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좋아해주고 계십니다.
7: 네, 일본에서 지금 엄청나게 인기가 많은 치이카와라고 혹시 캐릭터 아시나요, 센터장님?
6: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좋아합니다.
7: 네, 일본의 이와 같은 캐릭터가 정말 한국에서도 많이 알려지고 있는데요. 일본의 이와 같은 캐릭터가 한국의 컨텐츠에 무슨 영향을 준다거나 아니면 상호 간에 좋은 시너지 효과를 준다거나 하는 부분이 있으실까요?
6: 예. 많은 영향을 받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한국 콘텐츠 업계에서 일본을 부러워하고 많이 배우려고 하는 부분이 바로 이렇게 일본이 하나의 IP를 갖고 다양한 상품으로 발전시킨다는 점인데요. 한국에서도 요즘 그러한 노력들을 일본을 벤치마킹하여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한 치이카 같은 경우는 한국에서도 이제 곧 영화로 개봉이 될 거여서 지금 현재 성수동에서 그 나가노 작가의 굿즈샵이 열릴 정도로 인기가 많은데요. 그 결과 한국의 대표적인 캐릭터인 카카오 프렌즈랑 치이카가 콜라보 상품을 같이 출시한다던가 다양하게 협력이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7: 네, 좋은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6: 예, 감사합니다.
0: 자, 그럼 오늘 초대 손님 모시겠습니다. 이번에 한일축제 한마당 2026의 현장 책임자이신 박지훈 팀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5: 네, 안녕하세요. 주일한국문화원의 박지훈입니다.
7: 네, 박지훈 팀장님께서 이렇게 네, 오늘부터 시작된 한일축제 한마당 2026 in 도쿄 이렇게 시작이 됐는데요. 네, 첫날을 맞은 오늘의 감상이라고 할까요? 소감 한 말씀 해주시죠.
5: 네. 오늘 드디어 한일축제 한마당 2026 인도쿄 행사가 막을 올렸습니다. 뭐 긴장도 많이 되었지만 많은 분들이 행사장 찾아주시고 뭐 한일 양국의 문화를 함께 즐기시는 모습을 보니까 저도 정말 기쁘고 뿌듯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축제는 단순한 행사를 넘어서 서로를 이해하고 교류하는 소중한 자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은 기간에도 많은 분들이 즐거운 추억을 만들고 한일 양국이 한 걸음 더 가까워지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0: 네, 이 한일축제 한마당은 지금까지는 이 오괴 뭐 공원에서도 열리기도 했는데요. 이번에는 이 신주쿠 요츠야에 있는 주일한국문화원에서 행사장을 갖게 됐는데요. 이 문화원 전체가 저희들이 보니까 이 축제 행사장이 되는 것 아마 처음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또 그래서 이 아무래도 옥외 시설과 실내 시설을 행사장으로 하는 것은 큰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번에 어떤 의도로 실내 행사장이 됐는지 또 준비는 또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좀 소개해 주시죠.
5: 네, 맞습니다. 주일한국문화원이 축제의 메인 행사장으로 사용되는 건 이번이 처음이고요. 이번에는 단순히 장소를 옮긴 것뿐만 아니라 한국 문화를 상징적으로 상시적으로 소개하는 공간인 저희 문화원 정체를 축제 무대로 만들어서 방문객들이 공연, 전시, 체험을 한 공간에서 더욱 깊이 즐길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무엇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한일 양국의 문화를 가까이에서 체험하면서 교류할 수 있는 축제가 되도록 동선, 뭐 프로그램 등 많은 준비를 기울였습니다.
7: 네, 조금 전에 저희가 이 문화원 내를 돌아봤는데요. 체험 부스라든가 아니면 K푸드 존 같이 아주 매력적인 콘텐츠가 아주 많았습니다. 저희들도 아주 신나게 체험을 하고 왔습니다만.

0: 네, 감사합니다. 올해는 방문객들이 보고 듣는 것뿐만이 아니고 직접 체험하면서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를 했습니다. K푸드 존에서는 한국의 다양한 먹거리를 경험하실 수 있고, 체험 부스에서는 한복, 전통 문화, K컬처를 가까이에서 접할 수 있습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했으니까요. 많은 분들이 문화원 곳곳에서 둘러보시고 축제를 마음껏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 네. 그리고 9월 26일과 또 27일에는 2층의 한마당 홀에서 아주 화려한 스테이지 프로그램이 열리는데요. 이 가장 주목할 만한 프로그램 어떤 게 있을까요?
0: LED 기술을 퍼포먼스로 융합한 느낌 커뮤니케이션의 무대, 그다음에 한일 교류 클래식 콘서트, 그다음에 일요일에는 K-pop 댄스 스테이지, 그다음에 한일 스트리트 댄스, 그다음에 마지막 무대는 이무진 씨의 K-pop 콘서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2: 네,
1: 정말 다양한 그런
2: 네, 기대가 많이 되는 사흘 동안의 행사인데요. 이 행사가 2005년에 일본과 한국의 국교 정상화 40주년에서 계속 이어지고 있는 역사 있는 이벤트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 현장의 책임자로서 이 행사가 해야 되는 양국의 문화 교류의 역할이라든가 아니면 중요성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고 계십니까?
0: 한일 축제 한마당 행사는 2005년 한일 국교 정상화 40주년을 계기로 서울에서 시작된 이후에 2005년부터는 도쿄에서도 함께 시작되어서 오랫동안 양국 국민이 함께 만들어 온 소중한 교류의 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가장 크게 느끼는 것은 문화를 함께 체험하고 즐기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서로를 이해하게 된다는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연을 함께 보고 음식을 맛보고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작은 경험들이 서로에 대한 관심과 신뢰를 쌓는 계기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한일 양국을 잇는 대표적인 문화 교류의 장으로서 계속 이어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2: 네, 그리고 올해의 테마는 더 나은 미래로 새로운 한 걸음이잖아요. 이 말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0: 올해의 슬로건 더 나은 미래로 새로운 한 걸음에는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작은 한 걸음이 한일 양국의 더 나은 미래로 이어질 거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거창한 변화보다 사람과 사람이 만나 문화를 나누고 대화를 이어가는 작은 교류가 미래를 만들어가는 힘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축제가 그런 새로운 한 걸음을 함께 내딛는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1: 마지막으로 이 팀장님께서 우리 한화 카페 애청자 여러분, 그리고 이 행사장을 찾으신 분들에게 메시지 한마디 해주시죠.
0: 한일 축제 한마당은 누구나 부담 없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열린 축제입니다. 내년에도 개최 예정이니까는요, 가족, 친구분들과 함께 꼭 한번 방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연, 전시, 체험, 케이푸드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준비를 할 테니까는요, 꼭 한번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한국문화원에서는 10월달에도 계속 글로벌 K존, 한국영화제 등 많은 한국 문화 소개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는요, 꼭 한번 저희 문화원을 들려가지고 한국 문화를 체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 네, 박재윤 팀장님, 오늘 정말 바쁘신 가운데 이렇게 귀중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네, 오늘은 오늘부터 도쿄의 요츠야에 있는 주일 한국 문화원에서 개막한 이란 고류 오마쓰리 2026 in 도쿄 한일 축제 한마당 2026 도쿄 현장에서 전해드렸습니다.
2: 네, 방문객 여러분들께서 아주 즐거워하는 목소리, 그리고 현장 책임자이신 박지윤님으로부터 이 행사 준비 과정에 대해서 들어봤는데요. 다시 한번 이 문화로 이어지는 일한 교류의 이 훌륭한 부분, 정말 실감한 하루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1: 네, 이 한일 축제 한마당 2026은 27일 일요일까지 개최돼서요. 정말 많은 분들이 요츠야에 있는 주일 한국 문화원을 찾으셔서 다양한 체험을 하신 것 같습니다.
2: 네, 그럼 오늘 하나 카페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 다음 주에 다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0: 여기는 NHK 월드 재팬 코리안 서비스입니다. 이 방송은 아시아 대륙으로 향해 일본 시간으로 낮 2시 10분과 3시 30분부터는 15,195kHz, 저녁 7시 20분부터는 11,855kHz, 밤 8시와 8시 40분, 9시 20분, 10시와 10시 40분부터는 11,660kHz, 그리고 0시 10분부터는 11,91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최신 뉴스와 자세한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nhk.jp/korean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이재욱,
2: 이춘경,
1: 이 콤비,
2: 좋은 콤비,
1: 하나 카페 시작하겠습니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재욱입니다.
1: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춘경입니다.
0: 네, 오늘은 저희가 하나카페 스튜디오를 벗어나서 도쿄 신주쿠에 있는 주일 한국문화원에서 보내드립니다.
1: 네, 오늘 9월 25일부터 시작된 니깡코류 오마쓰리 2026 in 도쿄 한일 축제 한마당 도쿄에서 열리는 행사장에 와 있습니다. 평소에는 공원 등의 실외에서 개최되는 경우가 많았던 이 빅 이벤트인데요. 올해는 여기 한국문화원에서 개최된다고 합니다.
0: 네, 이 행사장에서는 첫날부터 열기에 휩싸여 있는데요. 오늘은 이 본 행사의 현장 책임자이신 박지훈님을 초대손님으로 모시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고요. 또 행사장에 오신 방문객들의 목소리도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하나카페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희들은 지금 주일 한국문화원 관내를 걷고 있는데요. 오늘 그러니까 9월 25일 금요일 오전 11시에 개회식이 열렸습니다. 근데 벌써 많은 분들이 이곳을 찾고 있습니다.
1: 문화원 관내에는 한국의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는 푸드 코너, 그리고 K-뷰티 체험 부스, 그리고 한국 문화를 직접 접할 수 있는 전시 코너 등 정말 볼거리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0: 그러면 몇 분 저희들에게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하나카페라는 방송인데요. 오늘 이렇게 첫날 이렇게 방문해 주셨는데 와보시니까 어떠셨나요?
2: 展示品もすごく美味しい。お庭とかもすごく素敵ですごく楽しかったです。あと結構体験するブースとかもあって、そこも体験してすごく楽しかったです。
0: 이렇게 와보니까 전시품도 아주 좋았고 또 정원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체험할 수 있는 코너도 있어서 정말 좋았습니다. 한국 문화도 지금 여러 가지 체험하고 전시도 있는데 그중에서 어떤 부분이 또 제일 마음에 드시고 좋으신가요?
2: K-POP も好きですし、韓国の食べ物も好きですし、韓国のメイク用品もよくチェックしてるので、韓国全部が大好きです。
0: 네, K-POP도 좋아하고 또 한국 음식도 좋아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화장품도 좋아하기 때문에 모든 걸 다 좋아합니다. 오늘은 혹시 어디서 오셨나요?
2: 도호쿠노 이와테카라 기마시타.
3: 모리오카.
2: 아, 모리오카.
0: 네, 도호쿠 지방의 이와테 모리오카에서 왔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럼 인사 한마디 해주시죠.
2: 감사합니다.
0: 특별히 많은 일본 분들도 오셨는데요. 한국 분도 계시네요. 그래서 한국 분에게도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하나카페라는 프로그램인데요. 네. 이번에 이렇게 첫날 이렇게 오셨는데 와보시니까 어떤 느낌이나 감상 어떠세요?
3: 생각보다 저희가 이게 와봤는데요. 이게 생각보다 이제 일본하고 한국이 이게 잘 돼 있는 거 보니까 이제 인기도 많아지고 맛있는 것도 이제 김치 이런 김밥 이런 것도 많이 있어서 가지고 이게 점점 이게 일본하고 한국이 가까워졌다는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0: 그 중에서도 제일 관심이 있거나 아니면 제일 인상 깊었던 코너 아니면 전시 어떤 게 있었을까요?
3: 역시 이게 여행도 그렇지만 음식도 그렇고 관광문 이런 것도 이게 이제 점점 일본뿐만 아니라 한국 사람이 일본에 가고도 일본 사람이 한국 가는 것도 다 똑같이 그냥 다 좋아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0: 여기 이렇게 전시장 행사장에 와서 많은 일본 분들이 계시는데 네네. 그런 분들의 반응 보시고 어떤 느낌이 있으셨나요?
3: 역시 일본 사람이 이런 한국 문화적인 걸 보니까 뭐 기뻐하시도 하고 뭔가 너무 좋아하시는 것도 그래서 역시 뭐 일본 사람들 요즘 이제 한국을 너무 좋아해 주는 거구나 이런 느낌이 저도 기뻐합니다.
0: 네, 오늘 이렇게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3: 네, 고맙습니다.
0: 네, 저희들은 지금 한국문화원 2층에 와 있는데요. 여기에는 지금 한국관광공사 부스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스에 계신 정나리 차장님께 좀 이야기를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4: 안녕하십니까.
0: 먼저 좀 자기소개 좀 해주시겠습니까?
4: 네, 어떤 일을 하시나요? 한국관광공사 도쿄지사에서 홍보마케팅 담당하고 있는 정나리라고 합니다.
1: 네, 지금 여기 이제 좋은 너무나도 예쁜 한국관광공사의 부스가 있는데요. 이곳에서는 어떤 전시를 하고 계시며 그리고 또 여기 관람객들은 어떤 체험을 할 수 있을까요?
4: 아, 네. 저희가 뭐 매년 여기 축제 한마당에 참가를 하고 있는데요. 올해는 특히나 처음 한국 가시는 분들께 한국 여행에 좀 불안을 줄여줄 수 있는 내용으로 부스를 꾸며서 만화를 통해서 한국에 가셨을 때 뭐 쇼핑은 이렇게 하시면 된다. 레스토랑 가셔서는 이렇게 하시면 된다. 이런 식으로 안내하는 내용을 좀 메인으로 하고 있고요. 오시는 분들께는 저희 뭐 퀴즈에 참가하시면 마스크팩을 선물한다든지 그다음에 저희 관광공사 홈페이지인 한국관광 홍보 홈페이지 비지코리아 에 이제 회원 가입을 하시면 또 저희가 특별한 선물을 제공하는 이벤트 이런 것들을 준비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0: 한국관광공사는 아무래도 전 세계에 한국을 홍보하고 관광을 홍보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또 일본만의 어떤 일본 관광객들의 특징 뭐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은데 특별히 힘을 쏟고 있는 주안점 같은 게 있을까요?
4: 네, 저희 전체 해외에서 이제 한국에 와주시는 외국인 관광객들 중에서는 두 번째로 큰 시장입니다. 첫 번째가 중국이고요. 일본이 이제 두 번째 시장이신데요. 작년, 그러니까 2025년에 13년 만에 365만 명이 한국을 찾아주셔서 역대 최대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본 시장의 특징이라고 하면은 한국을 너무 많이 좋아해 주세요. 그러니까 정말 감사드리고 한 번 오시면은 계속 오시는 재방문자 비율이 전 세계에서 1등입니다. 압도적으로 높아서 그런 분들께는 저희가 이제 지방 관광의 매력을 알리는 일을 주로 하고 있고요. 서울뿐만이 아니라 뭐 경주라든지 부산이라든지 안동이라든지 전주라든지 맛있고 또 이제 재미있는 체험할 수 있는 곳들이 많다 이런 거를 좀 홍보하고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번도 한국을 안 오신 분들 한국 재밌어요라는 걸 저희가 이제 어필하기 위해서 일본 국내 여행지가 마치 우리의 라이벌이다 이렇게 해서 예를 들면 도쿄에서 하시는 분들께 후쿠오카도 물론 좋지만 부산 어떠세요? 그다음에 오키나와 너무 좋아요. 근데 제주도도 좋아요. 이런 식으로 국내 여행 가시는 분들의 발걸음을 좀 한국으로 옮기는 그런 PR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0: 또 이렇게 오랫동안 홍보 활동을 하시다 보면 전에 일본 관광객과 최근에 일본 관광객들의 어떤 차이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 흐름의 차이가 좀 있습니까?
4: 일본 관광객분들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을 너무 오랫동안 많이 사랑해 주셔가지고 뭐 그 사랑은 이제 변함이 없어서 저희가 너무 감사드리는데 요즘 이제 10대, 20대 이런 젊은 친구들 이제 좀 달라진 점이라고 한다면 당일치기로 한국을 갔다 오세요. 그래서 1시, 2시 비행기를 타고 도쿄에서 출발을 해서 인천에 한 4시쯤에 도착하신 다음에
5: 새벽에
4: 도착하신 다음에 요즘에는 1인 세신샵 때밀이 받는 체험부터 이제 딱 몸을 이제 가지런히 하시고 국밥을 먹고 그다음에 뭐 올리브영 같은 데 가가지고 쇼핑도 하시고 피부과 시술도 받고 닭 한 마리 드시고 곧바로 저녁에 오시고 이렇게 정말 국내 여행처럼 한국을 즐기시는 좀 패턴이 약간 새로운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0: 네. 이렇게 바쁘신데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4: 네, 감사합니다.
5: 감사합니다.
0: 네, 저희들은 한국문화원 지금 5층에 부스가 설치되어 있는 곳에 와 있는데요. 이 5층에는 한국콘텐츠진흥원에 부스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혜은 센터장님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6: 예, 안녕하세요.
0: 네, 먼저 간단한 자기소개와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도 좀 활동을 하고 계시는지 소개해 주시죠.
6: 예, 저는 한국콘텐츠진흥원 도쿄 비즈니스센터의 센터장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희 한국콘텐츠 진흥원 도쿄 비즈니스 센터는 한국 콘텐츠 기업과 일본 콘텐츠 기업이 서로 협력하고

0: 지금 영상 같이 포토부스로 같이 공개되고 있는 사랑의 핫쇼핑이라는 애니메이션은 한국에서 영화로 영화 애니메이션으로 크게 흥행한 작품으로 내년 3월에 일본에서도 개봉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1: 네, 지금 말씀 중에 그 일본인들에게 좀 아직 낯설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래도 보니까 저희들이 뭐 열기가 막 뜨겁고 그런데 반응 어떠신가요?
0: 예, 다들 가와이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요. 예, 일본 분들이 캐릭터나 애니메이션이나 만화에 워낙 친숙한 국민들이시고 그런 만큼 한국의 이런 새로운 캐릭터나 애니메이션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좋아해주고 계십니다.
2: 네, 일본에서 지금 엄청나게 인기가 많은 치이카와라고 혹시 캐릭터 아시나요, 센터장님?
0: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좋아합니다.
2: 네, 일본의 이와 같은 캐릭터가 정말 한국에서도 많이 알려지고 있는데요. 일본의 이와 같은 캐릭터가 한국의 컨텐츠에 무슨 영향을 준다거나 아니면 상호 간에 좋은 시너지 효과를 준다거나 하는 부분이 있으실까요?
0: 예. 많은 영향을 받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한국 콘텐츠 업계에서 일본을 부러워하고 많이 배우려고 하는 부분이 바로 이렇게 일본이 하나의 IP를 갖고 다양한 상품으로 발전시킨다는 점인데요. 한국에서도 요즘 그러한 노력들을 일본을 벤치마킹하여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한 치이카 같은 경우는 한국에서도 이제 곧 영화로 개봉이 될 거여서 지금 현재 성수동에서 그 나가노 작가의 굿즈샵이 열릴 정도로 인기가 많은데요. 그 결과 한국의 대표적인 캐릭터인 카카오 프렌즈랑 치이카가 콜라보 상품을 같이 출시한다던가 다양하게 협력이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 네, 좋은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0: 예, 감사합니다.
1: 자, 그럼 오늘 초대 손님 모시겠습니다. 이번에 한일축제 한마당 2026의 현장 책임자이신 박지훈 팀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3: 네, 안녕하세요. 주일한국문화원의 박지훈입니다.
2: 네, 박지훈 팀장님께서 이렇게 네, 오늘부터 시작된 한일축제 한마당 2026 in 도쿄 이렇게 시작이 됐는데요. 네, 첫날을 맞은 오늘의 감상이라고 할까요? 소감 한 말씀해 주시죠.
3: 네. 오늘 드디어 한일축제 한마당 2026 인도쿄 행사가 막을 올렸습니다. 뭐 긴장도 많이 되었지만 많은 분들이 행사장 찾아주시고 뭐 한일 양국의 문화를 함께 즐기시는 모습을 보니까 저도 정말 기쁘고 뿌듯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축제는 단순한 행사를 넘어서 서로를 이해하고 교류하는 소중한 자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은 기간에도 많은 분들이 즐거운 추억을 만들고 한일 양국이 한 걸음 더 가까워지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 네, 이 한일축제 한마당은 지금까지는 이 오괴 뭐 공원에서도 열리기도 했는데요. 이번에는 이 신주쿠 요츠야에 있는 주일한국문화원에서 행사장을 갖게 됐는데요. 이 문화원 전체가 저희들이 보니까 이 축제 행사장이 되는 것 아마 처음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또 그래서 이 아무래도 옥외 시설과 실내 시설을 행사장으로 하는 것은 큰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번에 어떤 의도로 실내 행사장이 됐는지 또 준비는 또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좀 소개해 주시죠.
3: 네, 맞습니다. 주일한국문화원이 축제의 메인 행사장으로 사용되는 건 이번이 처음이고요. 이번에는 단순히 장소를 옮긴 것뿐만 아니라 한국 문화를 상징적으로, 상시적으로 소개하는 공간인 저희 문화원 정체를 축제 무대로 만들어서 방문객들이 공연, 전시, 체험을 한 공간에서 더욱 깊이 즐길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무엇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한일 양국의 문화를 가까이에서 체험하면서 교류할 수 있는 축제가 되도록 동선, 뭐 프로그램 등 많은 준비를 기울였습니다.
2: 네, 조금 전에 저희가 이 문화원 내를 돌아봤는데요. 체험 부스라든가 아니면 K-푸드 존 같이 아주 매력적인 콘텐츠가 아주 많았습니다. 저희들도 아주 신나게 체험을 하고 왔습니다만.
3: 네, 감사합니다. 올해는 그 방문객들이 보고 듣는 것뿐만이 아니고 직접 체험하면서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를 했습니다. K-푸드존에서는 한국의 다양한 먹거리를 경험하실 수 있고 체험 부스에서는 한복, 전통 문화, K-커처를 가까이에서 접할 수 있습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했으니까요. 많은 분들이 문화원 곳곳에서 둘러보시고 축제를 마음껏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 네. 그리고 9월 26일과 또

0: 27일에는 2층의 한마당 홀에서 아주 화려한 스테이지 프로그램이 열리는데요. 이 가장 주목할 만한 프로그램 어떤 게 있을까요?
1: LED 기술을 퍼포먼스로 융합한 느낌 커뮤니케이션의 무대, 그다음에 한일 교류 클래식 콘서트, 그다음에 일요일에는 K-POP 댄스 스테이지, 그다음에 한일 스트리트 댄스, 그다음에 마지막 무대는 이무진 씨의 K-POP 콘서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2: 네,
0: 정말 다양한 그런
2: 기대가 많이 되는 사흘 동안의 행사인데요. 이 행사가 2005년에 일본과 한국의 국교 정상화 40주년에서 계속 이어지고 있는 역사 있는 이벤트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 현장의 책임자로서 이 행사가 해야 되는 양국의 문화 교류의 역할이라든가 아니면 중요성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고 계십니까?
1: 한일 축제 한마당 행사는 2005년 한일 국교 정상화 40주년을 계기로 서울에서 시작된 이후에 2005년부터는 도쿄에서도 함께 시작되어서 오랫동안 양국 국민이 함께 만들어 온 소중한 교류의 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가장 크게 느끼는 것은 문화를 함께 체험하고 즐기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서로를 이해하게 된다는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연을 함께 보고 음식을 맛보고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작은 경험들이 서로에 대한 관심과 신뢰를 쌓는 계기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한일 양국을 잇는 대표적인 문화 교류의 장으로서 계속 이어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2: 네, 그리고 올해의 테마는 더 나은 미래로 새로운 한 걸음이잖아요. 이 말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 올해의 슬로건 더 나은 미래로 새로운 한 걸음에는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작은 한 걸음이 한일 양국의 더 나은 미래로 이어질 거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거창한 변화보다 사람과 사람이 만나 문화를 나누고 대화를 이어가는 작은 교류가 미래를 만들어가는 힘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축제가 그런 새로운 한 걸음을 함께 내딛는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0: 마지막으로 이 팀장님께서 우리 하나 카페 애청자 여러분, 그리고 이 행사장을 찾으신 분들에게 메시지 한마디 해주시죠.
1: 한일 축제 한마당은 누구나 부담 없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열린 축제입니다. 내년에도 개최 예정이니까는요, 가족, 친구분들과 함께 꼭 한번 방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연, 전시, 체험, 케이푸드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준비를 할 테니까는요, 꼭 한번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한국문화원에서는 10월달에도 계속 글로벌 K존, 한국영화제 등 많은 한국 문화 소개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는요, 꼭 한번 저희 문화원을 들려가지고 한국 문화를 체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 네, 박재윤 팀장님, 오늘 정말 바쁘신 가운데 이렇게 귀중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3: 네, 오늘은 오늘부터 도쿄의 요츠야에 있는 주일 한국문화원에서 개막한 일한 고류 오마쓰리 2026 in 도쿄 한일 축제 한마당 2026 도쿄 현장에서 전해드렸습니다.
2: 네, 방문객 여러분들께서 아주 즐거워하는 목소리, 그리고 현장 책임자이신 박지훈님으로부터 이 행사 준비 과정에 대해서 들어봤는데요. 다시 한번 이 문화로 이어지는 일한 교류의 이 훌륭한 부분, 정말 실감한 하루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3: 네, 이 한일 축제 한마당 2026은 27일 일요일까지 개최돼서요. 정말 많은 분들이 요츠야에 있는 주일 한국 문화원을 찾으셔서 다양한 체험을 하신 것 같습니다.
2: 네, 그럼 오늘 하나 카페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 다음 주에 다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여기는 NHK 월드 재팬 코리안 서비스입니다. 이 방송은 아시아 대륙으로 향해 일본 시간으로 낮 2시 10분과 3시 30분부터는 15,195kHz, 저녁 7시 20분부터는 11,855kHz, 밤 8시와 8시 40분, 9시 20분, 10시와 10시 40분부터는 11,660kHz, 그리고 0시 10분부터는 11,91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최신 뉴스와 자세한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0: 일본 시간 10월 4일 일요일 오후 2시 10분 NHK 뉴스입니다. 구마모토 시에 있는 육상자위대 주둔지에 장사정 미사일을 배치하는 것과 관련해 3일 방위성이 현지 주민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구마모토 시에 있는 육상자위대 켄군 주둔지에는 올해 3월부터 지상에서 해상 함정 등을 공격하는 2호식 지대함 미사일이 배치돼 있습니다. 사거리는 약 1000km로 방위성은 유사시의 상대 기지 등을 공격하는 반격 능력으로도 사용한다는 방침입니다. 3일은 켄군 주둔지에서 방위성이 현지 주민을 대상으로 한 배치 관련 설명회를 열어 오전과 오후 세 차례 설명회에 약 220명이 참가했습니다. 참가자들은 처음에 비공개 자리에서 15분 정도 방위성 담당자로부터 안보 환경과 방위체제 강화 등에 대해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 후 발사장치 등이 놓여진 장소로 이동해 담당자로부터 장치 개요와 미사일 본체가 기존 대비 대형화했다는 등에 대해 설명을 들었습니다. 미사일 본체는 방위 기밀로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3일에는 참가자가 발사장치 등을 자유롭게 둘러보거나 담당자에게 질문하는 시간도 마련됐습니다. 참가자에 따르면 미사일 운용에 관한 질문도 나왔으나 방위성 측은 상세한 내용은 답할 수 없다고 답했다고 합니다. 설명회에 참가한 50대 남성은 배치된 장비의 정보가 공개된 것은 평가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말했습니다. 60대 남성은 쿠마모토가 미사일 배치로 인해 공격 대상이 될 것이라는 불안에 대해서는 답을 듣지 못했다며 그 답을 구하는 설명회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1: 이스라엘 핵 여객기에서 부기장이 흉기로 기장을 습격한 사건과 관련해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아랍에미리트 UAE의 국영통신이 부기장이 테러 행위를 시도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보도했습니다. 지난달 30일 아랍에미리트에서 이스라엘 테라비브로 향하던 저비용 항공사 플라이 두바이 여객기에서 오만 국적으로 알려진 부기장이 흉기로 기장을 습격한 뒤 추락시키려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부기장이 이송된 아랍에미리트에서는 수사가 진행돼 아랍에미리트의 국영통신은 3일 사법당국을 인용해 부기장이 테러 행위를 시도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보도했습니다. 부기장은 비행 중 조종석에서 기내에 비치된 비상용 도끼를 사용해 기장을 습격하고 여객기의 조종권을 장악하려 했다는 겁니다. 또 부기장의 동기와 사건과의 관련 등 전모를 규명하기 위해 현재도 수사가 계속되고 있다고 아랍에미리트 국영통신은 전했습니다. 한편 미국의 유력지 월스트리트저널은 이 부기장이 오만에서 이전의 과격한 사상에 경도된 것으로 우려돼 비행이 금지됐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오만이 이 부기장의 정보를 다른 나라나 항공사와 공유했는지는 밝혀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항공보안 전문가들은 보안상의 중대한 결함을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어 향후 부기장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규명뿐 아니라 보안체제의 검증도 초점이 될 전망입니다.
0: 유엔 총회의원회에서 일본이 북조선의 납치 문제를 제기한 데 대해 북조선 대표는 해결이 끝난 사안이라고 주장하며 조기 해결을 요구하는 일본과 공방을 벌였습니다. 유엔 총회에서는 2일 인권문제 제3위원회가 열려 일본의 가와하라 공사가 북조선 납치 문제에 대해 일본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도 중대한 우려사항이라고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납치 피해자와 가족의 고령화로 인해 즉각 해결돼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이에 대해 북조선 대표는 반론하며 일본이 역사를 왜곡해 과거 청산을 피하고 있다고 비난한 뒤 납치 문제는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이 끝났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가와하라 공사는 일본은 전시 중의 행위에 대해 반성과 진심의 사과를 거듭 표명해왔다고 말해 북조선의 주장이 사실 무근이라고 반론한 동시에 납치 문제에 대해 인도적이며 긴급을 요하는 문제로 일각의 유의에도 용납되지 않는다고 거듭 해결을 요구했습니다. 북조선이 이에 재차 반론하고 일본도 다시 반론하는 등 논의 공방이 전개됐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조선 총비서와의 정상회담에 의혹을 보이는 가운데 9월 납치 피해자 가족이 워싱턴을 찾아 정부 관계자 등과 만나 해결을 위한 협력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1: 1977년 중학교 1학년 때 니이가타 시에서 북조선에 납치된 요코타 메구미 씨가 5일 62세 생일을 맞습니다. 니이가타시에서는 3일 동급생들이 재회를 바라며 자선 콘서트를 열고 한시라도 빠른 구출을 호소했습니다. 자선 콘서트는 요코타 메구미 시의 소중학교 동급생들이 재회와 구출을 기원하며 2010년부터 개최하고 있습니다. 콘서트 시작 전에 공연장에서는 메구미 씨와 재회하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난 아버지 시게로 씨에게 묵념을 올렸습니다. 어머니 사키에 씨가 보내온 영상 메시지도 상영됐는데 영상 메시지에서 사키에 씨는 올해는 반드시 많은 납치 피해자가 일본 땅을 밟을 수 있도록 부디 여러분의 마지막 힘을 보태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콘서트에서 동급생과 당시 교사들은 재회의 염원을 달아 날개를 주세요를 합창했습니다. 동급생들은 메구미 씨와의 추억 등을 한 명씩 말하며 구출 활동에 대한 협력을 호소했습니다. 콘서트에 참석한 메구미 씨의 동생 테츠야 씨는 어머니는 90세가 되었다며 건강한 동안에 재회하기를 바라고 일본 정부는 모든 방법을 도모해주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동급생인 바이올리니스트 요시다 나오야 씨는 포기해버리면 여론 환기도 약해져버린다는 위기감에서 콘서트를 계속하고 있다며 메구미 씨의 가족이 건강한 동안 해결해주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0: 김정은 북조선 총비서의 여동생 김여정 씨가 국영 매체를 통해 중거리 전략미사일 발사 훈련을 3일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정은 북조선 총비서의 여동생으로 조선노동당 총무부장인 김여정 씨가 국영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3일 아침 김 총비서의 참관 아래 일본해를 향해 전략무기 발사 훈련이 실시됐다고 밝혔습니다. 훈련에는 중거리 전략미사일이 사용됐다고 하면서 한국군과 일본의 방위성이 발표한 비행 거리를 언급하며 미사일을 정확하게 추적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미사일은 저고도에서 궤도를 변경할 수 있으며 AI를 도입했다고 말해 이 타격을 피할 방법은 사실상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북조선이 미사일 훈련에 대해 발사 당일에 공표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입니다. 한국군은 북조선이 3일 오전 6시 반쯤 동부 원산 부근에서 일본해를 향해 탄도미사일 한 발을 발사해 700km 이상 비행했다고 발표했는데 훈련은 이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1: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남자축구 결승에서 일본이 한국에 0-1로 패해 16년 만에 금메달 획득에는 실패했습니다. 2028년 로스앤젤레스 올림픽을 목표로 21세 이하 대표팀이 대회에 참가한 일본은 3일 밤 아이치현 도요타시에서 열린 결승에서 대회 4연패를 목표로 하는 한국과 맞붙었습니다. 일본은 전반에 기회를 만들었지만 득점으로 연결되지 않아 0-0으로 전반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후반 16분 한국의 측면 돌파 후 올라간 크로스가 맞고 나온 볼이 슛으로 연결돼 선제점을 내줬습니다. 그 후 일본은 세레스 오사카의 요코야마 유메키 선수와 쇼난 벨마레의 이시 히사츠구 선수 등이 골문을 두드렸지만 따라잡지 못하고 0-1로 패해 16년 만에 금메달 획득에는 실패했습니다. 연령 제한 없는 일본 대표팀 감독과의 겸임이 결정돼 있는 오오이와 고오 감독은 우리의 스타일은 확실히 낼 수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졌기 때문에 매우 아쉬운 시합이 됐다며 젊은 선수들은 이 경험을 바탕으로 향후 발전으로 이어가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상으로 이 시간 뉴스를 마칩니다. NHK 여기는 도쿄입니다.

0: 안녕하세요. NHK 월드 재팬 일본말 첫걸음 장은영입니다.
1: 안녕하세요. 이용복입니다. 오늘도 재밌게 공부하시죠.
0: 오늘은 제31과 상대방에게 권하는 표현을 공부하는 두 번째 시간입니다.
1: 하루상하우스에서 탐과 미야, 가이도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있을 때 일본 문화를 좋아하는 미국인 마이크가 찾아왔습니다.
0: 그럼 제31과의 대화 내용을 들어보시죠.
2: 今度の土曜日、カイトと忍者博物館に行きます。
3: マイクさんは本当に忍者が好きですね。
2: はい、みんなで一緒に行きませんか。
3: 土曜日はちょっと。 私も授業があります。
4: 残念。じゃあ、2人で行こう。
0: 내용을 확인할까요?
1: 마이크가 탐과 미아에게 말합니다.
2: 今度の土曜日、カイトと忍者博物館に行きます。
0: 이번 토요일에 가이토하고 닌자 박물관에 가요.
1: 미아가 말합니다.
3: 마이크さんは本当に忍者が好きですね。
0: 마이크 씨는 정말로 닌자를 좋아하는군요.
1: 마이크는 두 사람에게 가자고 권합니다.
2: 아이, 민나데,一緒に行きませんか?
0: 네, 다 같이 가지 않을래요?
1: 미아는 아쉽다는 듯이
3: 아, 土曜日はちょっと
0: 아, 토요일은 좀
1: 탐도
3: 私も授業があります.
0: 저도 수업이 있어요.
1: 가이토가 이렇게 말합니다.
4: 残念.
0: 아쉽네.
4: 자,二人で行こう.
0: 그럼 둘이서 가자. 마이크와 가이토가 가려고 하는 닌자 박물관은 미에현에 있는 닌자 마을 이가우에노에 있는 박물관입니다. 닌자 주택을 견학하거나 닌자 쇼를 볼 수 있죠. 그럼 오늘의 대화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2: 今度の土曜日、カイトと忍者博物館に行きます。
3: 마이크さんは本当に忍者が好きですね。
2: 아이, 민나데 一緒に行きませんか?
3: 아, 土曜日はちょっと。 私も授業があります。
4: 残念。 じゃあ、二人で行こう。
0: 오늘의 중요 표현은 같이 가지 않을래요?
2: 一緒に行きませんか?
0: 이걸 배우면 상대방에게 뭔가를 권할 수 있게 됩니다. 먼저 뜻을 확인할까요?
5: 一緒に는
0: 같이 라는 뜻이죠.
5: 行きません은
0: 동사 가다,
5: 行く의
0: 정중한 부정형인데요. 의문을 나타내는 조사 가를 붙이면 권하는 표현이 됩니다. 오늘의 포인트는
5: 一緒に行きませんか?
0: 라는 표현입니다. 동사 마스형의 마스를
5: 마생으로
0: 바꾸고 나서 까를 붙인 뒤에 어미를 올려서 발음하면 상대방에게 권하는 표현이 되죠.
1: 네, 그럼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5: 行きませんか? 一緒に行きませんか?
0: 이 밖에도 상대방에게 뭔가를 권하는 대화 예를 들어보시죠.
6: 今晩、一緒にご飯を食べに行きませんか?
7: いいですね。行きましょう。
0: 뜻을 확인할까요?
6: 今晩、一緒にご飯を食べに行きませんか?
1: 오늘 밤 같이 밥을 먹으러 가지 않을래요?
5: 今晩은
0: 오늘 밤,
5: 一緒に는
0: 같이,
5: 고항은
0: 밥,
5: 고항を食べに行く라고
0: 하면 밥을 먹으러 가다라는 뜻이 됩니다.
5: 行く,
0: 가다를
5: 行きませんか?로
0: 바꿔서 권하는 표현을 한 거죠.
7: いいですね. 行きましょう.
1: 좋아요. 갑시다.
5: いいですね.
0: 는 상대방에게 동의할 때 사용하는 건데요.
5: 行きましょう.
0: 는
5: 行く
0: 에 마쇼 형으로 여기에서는 권유를 받아들이는 대답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1: 마쇼는 제22과에서 사진을 찍읍시다. 샤싱오 도리마쇼처럼 상대방에게 권할 때 말하는 거라고 배웠는데요. 마센까와 마쇼는 어떻게 다르죠?
0: 마쇼에는 상대방을 재촉하는 듯한 어감이 있는데요. 한편으로 마센까는 상대방의 형편을 듣고 나서 권하고 싶을 때 사용하는 정중한 표현이죠.
1: 네, 그럼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5: ご飯を食べに行きませんか? 一緒にご飯を食べに行きませんか? 今晩一緒にご飯を食べに行きませんか?
1: ちゃん 따라하셨어요?
0: 그럼 이 밖에도 상대방에게 권하는 표현을 연습해 볼까요? 다 함께 바비큐를 하고 싶을 때는 어떻게 말하면 될까요? 다 함께는
5: 민나데
0: 입니다. 바비큐를 하다는
5: 바베큐를 する 바베큐를 する
0: 동사
5: する의
0: 마스형은
5: します します
0: 입니다. 자, 말해 보세요.
4: みんなでバーベキューをしませんか? みんなでバーベキューをしませんか?
1: 잘 따라하셨어요?
0: 오늘의 추가 표현은 마이크가 권하는 것을 미아가 거절할 때 사용한 이 말입니다. 그대로 외워보세요.
3: 土曜日はちょっと는
0: 원래는 좀이라는 뜻인데
5: ちょっと라고
0: 어미를 길고 약하게 발음하면 말하기 거북한 것을 말한다는 느낌이 돼 거절하는 표현으로 사용됩니다. 다시 말해서
5: 土曜日はちょっと는
0: 토요일은 형편이 안 좋아서 안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지 않고 완곡하게 말하는 것이죠.
1: 네, 여러분도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5: 土曜日はちょっと
0: 그럼 오늘의 대화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8: 今度の土曜日、カイトと忍者博物館に行きます。マイクさんは本当に忍者が好きですね。はい、みんなで一緒に行きませんか？あ、土曜日はちょっと私も授業があります。残念。じゃあ2人で行こう。
9: 마이크도 一緒に 팝컬처.
1: 이어서 마이크의 팝컬처 소개 코너입니다. 오늘은 닌자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죠.
0: 닌자는 적의 정보 수집이나 모략을 위한 활동이 주된 임무인데요. 닌자의 역사는 분명하지 않지만 15, 16세기 전국 시대를 중심으로 활약했습니다. 미에현의 이가류 닌자와 시가현의 고가류 닌자가 유명하죠.
1: 네, 얼굴까지 가린 독특한 복장을 하죠.
0: 네, 그런데 실제로 적지에 침입할 때는 상인이나 승려, 유랑 예능인처럼 변장을 하기도 했다고 하네요.
1: 네, 마법 같은 둔갑술도 사용했죠.
0: 만화나 영화에 나오는 것 같은 둔갑술은 픽션도 많지만 실제로 하던 것도 있다고 해요. 슈리켄, 수리검이나 적이 눈치채지 못하게 발소리를 죽이고 걷는다거나 화약을 폭발시켜 자취를 감추는 술법 같은 것이 유명합니다. 때로는 심리학 등도 응용해서 임무를 수행하는 기능 집단으로 무장들이 유용하게 이용했습니다. 하지만 그 실태는 지금도 의문이 가는 점이 많아서 그런 점에 흥미를 가지는 사람도 많은 것 같아요.
1: 네, 점점 더 닌자에 대해 알고 싶어지는데요.
0: 일본말 첫걸음 어떠셨습니까?
1: 네, 다음 시간도 꼭 들어주세요.

0: 여기는 NHK 월드 재팬 코리안 서비스입니다. 이 방송은 아시아 대륙으로 향해 일본 시간으로 낮 2시 10분과 3시 30분부터는 15,195kHz, 저녁 7시 20분부터는 11,855kHz, 밤 8시와 8시 40분, 9시 20분, 10시와 10시 40분부터는 11,660kHz, 그리고 0시 10분부터는 11,91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최신 뉴스와 자세한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nhk.jp/korean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이재욱,
2: 이춘경,
1: 이 콤비,
2: 좋은 콤비,
1: 하나 카페 시작하겠습니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대욱입니다.
1: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춘경입니다.
0: 네 오늘은 저희가 하나카페 스튜디오를 벗어나서 도쿄 신주쿠에 있는 주일 한국문화원에서 보내드립니다.
1: 네 오늘 9월 25일부터 시작된 니깡코류 오마쓰리 2026 in 도쿄 한일 축제 한마당 도쿄에서 열리는 행사장에 와 있습니다. 평소에는 공원 등의 실외에서 개최되는 경우가 많았던 이 빅 이벤트인데요. 올해는 여기 한국문화원에서 개최된다고 합니다.
0: 네, 이 행사장에서는 첫날부터 열기에 휩싸여 있는데요. 오늘은 이 본 행사의 현장 책임자이신 박지훈님을 초대손님으로 모시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고요. 또 행사장에 오신 방문객들의 목소리도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하나카페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희들은 지금 주일 한국문화원 관내를 걷고 있는데요. 오늘 그러니까 9월 25일 금요일 오전 11시에 개회식이 열렸습니다. 근데 벌써 많은 분들이 이곳을 찾고 있습니다.
1: 문화원 관내에는 한국의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는 푸드코너 그리고 K-뷰티 체험부스 그리고 한국 문화를 직접 접할 수 있는 전시코너 등 정말 볼거리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0: 그러면 몇 분 저희들에게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하나카페라는 방송인데요. 오늘 이렇게 첫날 이렇게 방문해 주셨는데 와보시니까 어떠셨나요?
2: 展示品もすごく美味しい。お庭とかもすごく素敵ですごく楽しかったです。あと結構体験するブースとかもあって、そこも体験してすごく楽しかったです。
0: 이렇게 와보니까 전시품도 아주 좋았고 또 정원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체험할 수 있는 코너도 있어서 정말 좋았습니다. 한국 문화도 지금 여러 가지 체험하고 전시도 있는데 그중에서 어떤 부분이 또 제일 마음에 드시고 좋으신가요?
2: K-POP も好きですし、韓国の食べ物も好きですし、韓国のメイク用品もよくチェックしてるので、韓国全部が大好きです。
0: 네, K-POP도 좋아하고 또 한국 음식도 좋아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화장품도 좋아하기 때문에 모든 걸 다 좋아합니다. 오늘은 혹시 어디서 오셨나요?
2: 東北の岩手から来ました。
3: 盛岡って。
2: 아, 盛岡。
0: 네, 도호쿠 지방의 이와테 모리오카에서 왔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럼 인사 한마디 해주시죠.
2: 감사합니다.
0: 특별히 많은 일본 분들도 오셨는데요. 한국 분도 계시네요. 그래서 한국 분에게도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하나카페라는 프로그램인데요.
4: 네.
0: 이번에 이렇게 첫날 이렇게 오셨는데 네. 와보시니까 어떤 느낌이나 감상 어떠세요?
4: 생각보다 저희가 이게 와봤는데요. 이게 생각보다 이제 일본하고 한국이 이게 잘 돼 있는 거 보니까 이제 인기도 많아지고 맛있는 것도 이제 김치 이런 김밥 이런 것도 많이 있어서 가지고 이게 점점 이게 일본하고 한국이 가까워졌다는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0: 그 중에서도 제일 관심이 있거나 아니면 제일 인상 깊었던 코너 아니면 전시 어떤 게 있었을까요?
4: 역시 이게 여행도 그렇지만 음식 그렇고 그냥 관광문 이런 것도 이게 이제 점점 일본뿐만 아니라 한국 사람이 일본에 가고도 일본 사람이 한국 가는 것도 다 똑같이 그냥 다 좋아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0: 여기 이렇게 전시장 행사장에 와서 많은 일본 분들이 계시는데 네네. 그런 분들의 반응 보시고 어떤 느낌이 있으셨나요?
4: 역시 일본 사람이 이게 이런 한국 문화적인 걸 보니까 기뻐하시도 하고 뭔가 너무 좋아하시는 것도 그래서 역시 뭐 일본 사람도 요즘 이제 한국을 너무 좋아해 주는 거구나 이런 느낌이 저도 기뻐합니다.
0: 네 오늘 이렇게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4: 네 고맙습니다.
0: 네 저희들이 지금 한국문화원 2층에 와 있는데요. 여기에는 지금 한국관광공사 부스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스에 계신 정나리 차장님께 좀 이야기를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5: 안녕하십니까.
0: 먼저 좀 자기소개 좀 해주시겠습니까?
5: 네, 어떤 저 일을 한국관광공사 도쿄지사에서 홍보마케팅 담당하고 있는 정나리라고 합니다.
1: 네, 지금 여기 이제 좋은 너무나도 예쁜 한국관광공사의 부스가 있는데요. 이곳에서는 어떤 전시를 하고 계시며 그리고 또 여기 관람객들은 어떤 체험을 할 수 있을까요?
5: 아, 네. 저희가 뭐 매년 여기 축제 한마당에 참가를 하고 있는데요. 올해는 특히나 처음 한국 가시는 분들께 한국 여행에 좀 불안을 줄여줄 수 있는 내용으로 부스를 꾸며서 만화를 통해서 한국에 가셨을 때 뭐 쇼핑은 이렇게 하시면 된다, 레스토랑 가셔서는 이렇게 하시면 된다, 이런 식으로 안내하는 내용을 좀 메인으로 하고 있고요. 오시는 분들께는 저희 뭐 퀴즈에 참가하시면 마스크팩을 선물한다든지, 그 다음에 저희 관광공사 홈페이지인 한국관광 홍보 홈페이지 비지코리아 에 이제 회원가입을 하시면 또 저희가 특별한 선물을 제공하는 이벤트, 이런 것들을 준비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0: 한국관광공사는 아무래도 전 세계에 한국을 홍보하고 관광을 홍보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또 일본만의 어떤 일본 관광객들의 특징 뭐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은데, 특별히 힘을 쏟고 있는 주안점 같은 게 있을까요?
5: 네, 저희 뭐 전체 해외에서 이제 한국에 와주시는 외국인 관광객들 중에서는 두 번째로 큰 시장입니다. 첫 번째가 중국이고요. 일본이 이제 두 번째 시장이신데요. 작년, 그러니까 2025년에 13년 만에 365만 명이 한국을 찾아주셔서 역대 최대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본 시장의 특징이라고 하면 한국을 너무 많이 좋아해 주세요. 그러니까 정말 감사드리고, 한 번 오시면 계속 오시는 재방문자 비율이 전 세계에서 1등입니다. 압도적으로 높아서 그런 분들께는 저희가 이제 지방 관광의 매력을 알리는 일을 주로 하고 있고요. 서울뿐만이 아니라 뭐 경주라든지 부산이라든지 안동이라든지 전주라든지 맛있고 또 이제 재미있는 체험할 수 있는 곳들이 많다, 이런 거를 좀 홍보하고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번도 한국을 안 오신 분들 한국 재밌어요라는 걸 저희가 이제 어필하기 위해서 일본 국내 여행지가 마치 우리의 라이벌이다, 이렇게 해서 예를 들면 도쿄에 사시는 분들께 후쿠오카도 물론 좋지만 부산 어떠세요? 그다음에 오키나와 너무 좋아요. 근데 제주도도 좋아요. 이런 식으로 국내 여행 가시는 분들의 발걸음을 좀 한국으로 옮기는 그런 PR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0: 또 이렇게 오랫동안 홍보 활동을 하시다 보면 전에 일본 관광객과 최근에 일본 관광객들의 어떤 차이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 흐름의 차이가 좀 있습니까?
5: 일본 관광객분들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을 너무 오랫동안 많이 사랑해 주셔가지고 뭐 그 사랑은 이제 변함이 없어서 저희가 너무 감사드리는데, 요즘 이제 10대, 20대 이런 젊은 친구들 이제 좀 달라진 점이라고 한다면 당일치기로 한국을 갔다 오세요. 그래서 1시, 2시 비행기를 타고 도쿄에서 출발을 해서 인천에 한 4시쯤에 도착하신 다음에
3: 새벽에
5: 도착하신 다음에 요즘에는 1인 세신샵 때밀이 받는 체험부터 이제 딱 몸을 이제 가지런히 하시고 국밥을 먹고, 그 다음에 뭐 올리브영 같은 데 가가지고 쇼핑도 하시고 피부과 시술도 받고 닭 한 마리 드시고 곧바로 저녁에 오시고, 이렇게 정말 국내 여행처럼 한국을 즐기시는 좀 패턴이 약간 새로운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0: 네. 이렇게 바쁘신데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5: 네, 감사합니다.
3: 감사합니다.
0: 네, 저희들은 한국문화원 지금 5층에 부스가 설치되어 있는 곳에 와 있는데요. 이 5층에는 한국콘텐츠진흥원에 부스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혜은 센터장님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6: 예, 안녕하세요.
0: 네, 먼저 간단한 자기소개와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도 좀 활동을 하고 계시는지 소개해 주시죠.
6: 예, 저는 한국콘텐츠진흥원 도쿄 비즈니스센터의 센터장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희 한국콘텐츠 진흥원 도쿄 비즈니스 센터는 한국 콘텐츠 기업과 일본 콘텐츠 기업이 서로 협력하고 비즈니스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7: 네, 이제 많은 지금 관람객들, 방문객들이 와주셨는데요. 어떤 전시를 즐기고 또 체험을 하기를 기대를 하십니까?
6: 예, 저희가 이번 부스에서는 한국의 애니메이션과 웹툰, 캐릭터를 집중적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일본인들께는 낯설지만 앞으로 인기가 있을, 예, 알려질 캐릭터들과 애니메이션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특히 지금 영상 같이 포토부스로 같이 공개되고 있는 사랑의 핫쇼핑이라는 애니메이션은 한국에서 영화 애니메이션으로 크게 흥행한 작품으로 내년 3월에 일본에서도 개봉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0: 네, 지금 말씀 중에 그 일본인들에게 좀 아직 낯설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래도 보니까 저희들이 뭐 열기가 막 뜨겁고 그런데 반응 어떠신가요?
7: 예, 다들 가와이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요. 예, 일본 분들이 캐릭터나 애니메이션이나 만화에 워낙 친숙한 국민들이시고 그런 만큼 한국의 이런 새로운 캐릭터나 애니메이션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좋아해주고 계십니다.
8: 네, 일본에서 지금 엄청나게 인기가 많은 치이카와라고 혹시 캐릭터 아시나요, 센터장님?
7: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좋아합니다.
8: 네, 일본의 이와 같은 캐릭터가 정말 한국에서도 많이 알려지고 있는데요. 일본의 이와 같은 캐릭터가 한국의 컨텐츠에 무슨 영향을 준다거나 아니면 상호 간에 좋은 시너지 효과를 준다거나 하는 부분이 있으실까요?
7: 예. 많은 영향을 받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한국 콘텐츠 업계에서 일본을 부러워하고 많이 배우려고 하는 부분이 바로 이렇게 일본이 하나의 IP를 갖고 다양한 상품으로 발전시킨다는 점인데요. 한국에서도 요즘 그러한 노력들을 일본을 벤치마킹하여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한 치이카 같은 경우는 한국에서도 이제 곧 영화로 개봉이 될 거여서 지금 현재 성수동에서 그 나가노 작가의 굿즈샵이 열릴 정도로 인기가 많은데요. 그 결과 한국의 대표적인 캐릭터인 카카오 프렌즈랑 치이카가 콜라보 상품을 같이 출시한다던가 다양하게 협력이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8: 네, 좋은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7: 예, 감사합니다.
0: 자, 그럼 오늘 초대 손님 모시겠습니다. 이번에 한일축제 한마당 2026의 현장 책임자이신 박지훈 팀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9: 네, 안녕하세요. 주일한국문화원의 박지훈입니다.
8: 네, 박지훈 팀장님께서 이렇게 네, 오늘부터 시작된 한일축제 한마당 2026 in 도쿄 이렇게 시작이 됐는데요. 네, 첫날을 맞은 오늘의 감상이라고 할까요? 소감 한 말씀 해주시죠.
9: 네. 오늘 드디어 한일축제 한마당 2026 인도쿄 행사가 막을 올렸습니다. 뭐 긴장도 많이 되었지만 많은 분들이 행사장 찾아주시고 뭐 한일 양국의 문화를 함께 즐기시는 모습을 보니까 저도 정말 기쁘고 뿌듯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축제는 단순한 행사를 넘어서 서로를 이해하고 교류하는 소중한 자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은 기간에도 많은 분들이 즐거운 추억을 만들고 한일 양국이 한 걸음 더 가까워지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0: 네, 이 한일축제 한마당은 지금까지는 이 오괴 뭐 공원에서도 열리기도 했는데요. 이번에는 이 신주쿠 요츠야에 있는 주일한국문화원에서 행사장을 갖게 됐는데요. 이 문화원 전체가 저희들 보니까 이 축제 행사장이 되는 것 아마 처음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또 그래서 이 아무래도 옥외 시설과 실내 시설을 행사장으로 하는 것은 큰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번에 어떤 의도로 실내 행사장이 됐는지 또 준비는 또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좀 소개해 주시죠.
9: 네, 맞습니다. 주일한국문화원이 축제의 메인 행사장으로 사용되는 건 이번이 처음이고요. 이번에는 단순히 장소를 옮긴 것뿐만 아니라 한국 문화를 상징적으로 상시적으로 소개하는 공간인 저희 문화원 정체를 축제 무대로 만들어서 방문객들이 공연, 전시, 체험을 한 공간에서 더욱 깊이 즐길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무엇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한일 양국의 문화를 가까이에서 체험하면서 교류할 수 있는 축제가 되도록 동선, 뭐 프로그램 등 많은 준비를 기울였습니다.
8: 네, 조금 전에 저희가 이 문화원 내를 돌아봤는데요. 체험 부스라든가 아니면 K푸드 존 같이 아주 매력적인 콘텐츠가 아주 많았습니다. 저희들도 아주 신나게 체험을 하고 왔습니다만.
9: 네, 감사합니다. 올해는 그 방문객들이 보고 듣는 것뿐만이 아니고 직접 체험하면서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를 했습니다. K푸드존에서는 한국의 다양한 먹거리를 경험하실 수 있고 체험 부스에서는 한복, 전통 문화, K컬처를 가까이에서 접할 수 있습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했으니까요. 많은 분들이 문화원 곳곳에서 둘러보시고 축제를 마음껏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0: 네. 그리고 9월 26일과 또 27일에는 2층의 한마당 홀에서 아주 화려한 스테이지 프로그램이 열리는데요. 이 가장 주목할 만한 프로그램 어떤 게 있을까요?
9: LED 기술을 퍼포먼스로 융합한 느낌 커뮤니케이션의 무대, 그다음에 한일 교류 클래식 콘서트, 그다음에 일요일에는 K-POP 댄스 스테이지, 그다음에 한일 스트리트 댄스, 그 다음에 마지막 무대는 이무진 씨의 케이팝 콘서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10: 네. 네, 정말 다양한 그런
7: 네. 네. 기대가 많이 되는 사흘 동안의 행사인데요.

0: 이 행사가 2005년에 일본과 한국의 국교 정상화 40주년에서 계속 이어지고 있는 역사 있는 이벤트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 현장의 책임자로서 이 행사가 해야 되는 양국의 문화 교류의 역할이라든가 아니면 중요성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고 계십니까?
1: 한일 축제한마당 행사는 2005년 한일 국교 정상화 40주년을 계기로 서울에서 시작된 이후에 2005년부터는 도쿄에서도 함께 시작되어서 오랫동안 양국 국민이 함께 만들어온 소중한 교류의 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가장 크게 느끼는 것은 문화를 함께 체험하고 즐기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서로를 이해하게 된다는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연을 함께 보고 음식을 맛보고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작은 경험들이 서로에 대한 관심과 신뢰를 쌓는 계기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한일 양국을 잇는 대표적인 문화 교류의 장으로서 계속 이어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0: 네, 그리고 올해의 테마는 더 나은 미래로 새로운 한 걸음이잖아요. 이 말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 올해의 슬로건 더 나은 미래로 새로운 한 걸음에는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작은 한 걸음이 한일 양국의 더 나은 미래로 이어질 거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거창한 변화보다 사람과 사람이 만나 문화를 나누고 대화를 이어가는 작은 교류가 미래를 만들어가는 힘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축제가 그런 새로운 한 걸음을 함께 내딛는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2: 마지막으로 이 팀장님께서 우리 한화 카페 애청자 여러분, 그리고 이 행사장을 찾으신 분들에게 메시지 한마디 해주시죠.
1: 한일 축제한마당은 누구나 부담 없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열린 축제입니다. 내년에도 개최 예정이니까는요, 가족, 친구분들과 함께 꼭 한번 방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연, 전시, 체험, 케이푸드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준비를 할 테니까는요, 꼭 한번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한국문화원에서는 10월달에도 계속 글로벌 K존, 한국영화제 등 많은 한국 문화 소개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는요, 꼭 한번 저희 문화원을 들려가지고 한국 문화를 체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0: 네, 박재윤 팀장님, 오늘 정말 바쁘신 가운데 이렇게 귀중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3: 네, 오늘은 오늘부터 도쿄의 요츠야에 있는 주일 한국문화원에서 개막한 이란 고류 오마쓰리 2026 in 도쿄 한일 축제 한마당 2026 도쿄 현장에서 전해드렸습니다.
0: 네, 방문객 여러분들께서 아주 즐거워하는 목소리, 그리고 현장 책임자이신 박지윤님으로부터 이 행사 준비 과정에 대해서 들어봤는데요. 다시 한번 이 문화로 이어지는 일한 교류의 이 훌륭한 부분, 정말 실감한 하루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3: 네, 이 한일축제 한마당 2026은 27일 일요일까지 개최돼서요. 정말 많은 분들이 요츠야에 있는 주일 한국문화원을 찾으셔서 다양한 체험을 하신 것 같습니다.
0: 네, 그럼 오늘 한화카페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 다음 주에 다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0: 여러분 안녕하세요. NHK 월드 재팬 일본말 첫걸음 장은영입니다.
1: 안녕하세요. 이용복입니다. 오늘도 재밌게 공부하시죠.
0: 오늘은 제31과 상대방에게 권하는 표현을 공부하는 두 번째 시간입니다.
1: 하루상하우스에서 탐과 미야, 가이도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있을 때 일본 문화를 좋아하는 미국인 마이크가 찾아왔습니다.
0: 그럼 제31과의 대화 내용을 들어보시죠.
2: 今度の土曜日、カイトと忍者博物館に行きます。
3: マイクさんは本当に忍者が好きですね。
2: はい、みんなで一緒に行きませんか。
3: 土曜日はちょっと。 私も授業があります。
4: 残念。じゃあ、二人で行こう。
0: 내용을 확인할까요?
1: 마이크가 탐과 미아에게 말합니다.
2: 今度の土曜日、カイトと忍者博物館に行きます。
0: 이번 토요일에 가이토하고 닌자 박물관에 가요.
1: 미아가 말합니다.
3: 마이크さんは本当に忍者が好きですね。
0: 마이크 씨는 정말로 닌자를 좋아하는군요.
1: 마이크는 두 사람에게 가자고 권합니다.
2: 아이, 민나데 이쇼니 이키마센까?
0: 네, 다 같이 가지 않을래요?
1: 미아는 아쉽다는 듯이
0: 토요일은 좀
1: 탐도
3: 와타시모 주교가 아리마스.
0: 저도 수업이 있어요.
1: 가이토가 이렇게 말합니다.
4: 잔네.
0: 아쉽네.
4: 자, 2人で 이코.
0: 그럼 둘이서 가자. 마이크와 가이토가 가려고 하는 닌자 박물관은 미에현에 있는 닌자 마을 이가우에노에 있는 박물관입니다. 닌자 주택을 견학하거나 닌자 쇼를 볼 수 있죠. 그럼 오늘의 대화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2: 今度の土曜日、カイトと忍者博物館に行きます。
3: 마이크さんは本当に忍者が好きですね。
2: 아이, 민나데 一緒に行きませんか?
3: 土曜日はちょっと私も授業があります。
4: 残念。じゃあ、二人で行こう。
0: 오늘의 중요 표현은 같이 가지 않을래요?
2: 一緒に行きませんか?
0: 이걸 배우면 상대방에게 뭔가를 권할 수 있게 됩니다. 먼저 뜻을 확인할까요?
5: 一緒に는
0: 같이 라는 뜻이죠.
5: 行きません은
0: 동사 가다,
5: 行く의
0: 정중한 부정형인데요. 의문을 나타내는 조사 가를 붙이면 권하는 표현이 됩니다. 오늘의 포인트는
5: 一緒に行きませんか?
0: 라는 표현입니다. 동사 마스형의 마스를 마생으로 바꾸고 나서 까를 붙인 뒤에 어미를 올려서 발음하면 상대방에게 권하는 표현이 되죠.
1: 네, 그럼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5: 行きませんか? 一緒に行きませんか?
0: 이 밖에도 상대방에게 뭔가를 권하는 대화 예를 들어보시죠.
6: 今晩、一緒にご飯を食べに行きませんか?
7: いいですね。行きましょう。
0: 뜻을 확인할까요?
6: 今晩、一緒にご飯を食べに行きませんか?
1: 오늘 밤 같이 밥을 먹으러 가지 않을래요?
0: 今晩은 오늘 밤,
5: 一緒に는
0: 같이,
5: 고항은
0: 밥,
5: 고항を食べに行く
0: 라고 하면 밥을 먹으러 가다 라는 뜻이 됩니다.
5: 行く
0: 가다를
5: 行きませんか?
0: 로 바꿔서 권하는 표현을 한 거죠.
7: いいですね. 行きましょう.
1: 좋아요. 갑시다.
5: いいですね.
0: 는 상대방에게 동의할 때 사용하는 건데요.
5: 行きましょう
0: 는
5: 行く
0: 의 마쇼형으로 여기에서는 권유를 받아들이는 대답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1: 마쇼는 제22과에서 사진을 찍읍시다. 샤싱오 도리마쇼처럼 상대방에게 권할 때 말하는 거라고 배웠는데요. 마센카와 마쇼는 어떻게 다르죠?
0: 마쇼에는 상대방을 재촉하는 듯한 어감이 있는데요. 한편으로 마센카는 상대방의 형편을 듣고 나서 권하고 싶을 때 사용하는 정중한 표현이죠.
1: 네, 그럼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5: ご飯を食べに行きませんか? 一緒にご飯を食べに行きませんか? 今晩一緒にご飯を食べに行きませんか?
1: ちゃん 따라하셨어요?
0: 그럼 이 밖에도 상대방에게 권하는 표현을 연습해 볼까요? 다 함께 바비큐를 하고 싶을 때는 어떻게 말하면 될까요? 다 함께는
5: みんなで입니다.
0: 바비큐를 하다는
5: 바베큐를 바베큐를
0: 동사
5: する의
0: 마스형은
5: します.
0: します입니다. 자, 말해 보세요.
8: みんなでバーベキューをしませんか? みんなでバーベキューをしませんか?
1: 잘 따라하셨어요?
0: 오늘의 추가 표현은 마이크가 권하는 것을 미아가 거절할 때 사용한 이 말입니다. 그대로 외워보세요.
5: 土曜日はちょっと는
0: 원래는 좀이라는 뜻인데
5: ちょっと라고
0: 어미를 길고 약하게 발음하면 말하기 거북한 것을 말한다는 느낌이 돼 거절하는 표현으로 사용됩니다. 다시 말해서
5: 土曜日はちょっと는
0: 토요일은 형편이 안 좋아서 안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지 않고 완곡하게 말하는 것이죠.
1: 네, 여러분도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5: 土曜日はちょっと
0: 그럼 오늘의 대화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9: 今度の土曜日、カイトと忍者博物館に行きます。マイクさんは本当に忍者が好きですね。はい、みんなで一緒に行きませんか？あ、土曜日はちょっと私も授業があります。残念。じゃあ2人で行こう。
10: 마이크도 一緒に 팝컬처.
1: 이어서 마이크의 팝컬처 소개 코너입니다. 오늘은 닌자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죠.
0: 닌자는 적의 정보 수집이나 모략을 위한 활동이 주된 임무인데요. 닌자의 역사는 분명하지 않지만 15, 16세기 전국 시대를 중심으로 활약했습니다. 미에현의 이가류 닌자와 시가현의 고가류 닌자가 유명하죠.
1: 네, 얼굴까지 가린 독특한 복장을 하죠.
0: 네, 그런데 실제로 적지에 침입할 때는 상인이나 승려, 유랑 예능인처럼 변장을 하기도 했다고 하네요.
1: 네, 마법 같은 둔갑술도 사용했죠.
0: 만화나 영화에 나오는 것 같은 둔갑술은 픽션도 많지만 실제로 하던 것도 있다고 해요. 슈리켄, 수리검이나 적이 눈치채지 못하게 발소리를 죽이고 걷는다거나 화약을 폭발시켜 자취를 감추는 술법 같은 것이 유명합니다. 때로는 심리학 등도 응용해서 임무를 수행하는 기능 집단으로 무장들이 유용하게 이용했습니다. 하지만 그 실태는 지금도 의문이 가는 점이 많아서 그런 점에 흥미를 가지는 사람도 많은 것 같아요.
1: 네, 점점 더 닌자에 대해 알고 싶어지는데요.
0: 일본말 첫걸음 어떠셨습니까?
1: 네, 다음 시간도 꼭 들어주세요.

여기는 NHK 월드 재팬 코리안 서비스입니다. 이 방송은 아시아 대륙으로 향해 일본 시간으로 낮 2시 10분과 3시 30분부터는 15,195kHz, 저녁 7시 20분부터는 11,855kHz, 밤 8시와 8시 40분, 9시 20분, 10시와 10시 40분부터는 11,660kHz, 그리고 0시 10분부터는 11,91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최신 뉴스와 자세한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nhk.jp/korean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0: 일본 시간 10월 4일 일요일 오후 2시 10분 NHK 뉴스입니다. 구마모토 시에 있는 육상자위대 주둔지에 장사정 미사일을 배치하는 것과 관련해 3일 방위성이 현지 주민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구마모토 시에 있는 육상자위대 켄군 주둔지에는 올해 3월부터 지상에서 해상 함정 등을 공격하는 2호식 지대함 미사일이 배치돼 있습니다. 사거리는 약 1000km로 방위성은 유사시의 상대 기지 등을 공격하는 반격 능력으로도 사용한다는 방침입니다. 3일은 켄군 주둔지에서 방위성이 현지 주민을 대상으로 한 배치 관련 설명회를 열어 오전과 오후 세 차례 설명회에 약 220명이 참가했습니다. 참가자들은 처음에 비공개 자리에서 15분 정도 방위성 담당자로부터 안보 환경과 방위체제 강화 등에 대해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 후 발사장치 등이 놓여진 장소로 이동해 담당자로부터 장치 개요와 미사일 본체가 기존 대비 대형화했다는 등에 대해 설명을 들었습니다. 미사일 본체는 방위 기밀로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3일에는 참가자가 발사장치 등을 자유롭게 둘러보거나 담당자에게 질문하는 시간도 마련됐습니다. 참가자에 따르면 미사일 운용에 관한 질문도 나왔으나 방위성 측은 상세한 내용은 답할 수 없다고 답했다고 합니다. 설명회에 참가한 50대 남성은 배치된 장비의 정보가 공개된 것은 평가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말했습니다. 60대 남성은 쿠마모토가 미사일 배치로 인해 공격 대상이 될 것이라는 불안에 대해서는 답을 듣지 못했다며 그 답을 구하는 설명회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1: 이스라엘 핵 여객기에서 부기장이 흉기로 기장을 습격한 사건과 관련해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아랍에미리트 UAE의 국영통신이 부기장이 테러 행위를 시도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보도했습니다. 지난달 30일 아랍에미리트에서 이스라엘 테라비브로 향하던 저비용 항공사 플라이 두바이 여객기에서 오만 국적으로 알려진 부기장이 흉기로 기장을 습격한 뒤 추락시키려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부기장이 이송된 아랍에미리트에서는 수사가 진행돼 아랍에미리트의 국영통신은 3일 사법당국을 인용해 부기장이 테러 행위를 시도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보도했습니다. 부기장은 비행 중 조종석에서 기내에 비치된 비상용 도끼를 사용해 기장을 습격하고 여객기의 조종권을 장악하려 했다는 겁니다. 또 부기장의 동기와 사건과의 관련 등 전모를 규명하기 위해 현재도 수사가 계속되고 있다고 아랍에미리트 국영통신은 전했습니다. 한편 미국의 유력지 월스트리트저널은 이 부기장이 오만에서 이전의 과격한 사상에 경도된 것으로 우려돼 비행이 금지됐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오만이 이 부기장의 정보를 다른 나라나 항공사와 공유했는지는 밝혀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항공보안 전문가들은 보안상의 중대한 결함을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어 향후 부기장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규명뿐 아니라 보안체제의 검증도 초점이 될 전망입니다.
0: 유엔 총회의원회에서 일본이 북조선의 납치 문제를 제기한 데 대해 북조선 대표는 해결이 끝난 사안이라고 주장하며 조기 해결을 요구하는 일본과 공방을 벌였습니다. 유엔 총회에서는 2일 인권문제 제3위원회가 열려 일본의 가와하라 공사가 북조선 납치 문제에 대해 일본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도 중대한 우려사항이라고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납치 피해자와 가족의 고령화로 인해 즉각 해결돼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이에 대해 북조선 대표는 반론하며 일본이 역사를 왜곡해 과거 청산을 피하고 있다고 비난한 뒤 납치 문제는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이 끝났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가와하라 공사는 일본은 전시 중의 행위에 대해 반성과 진심의 사과를 거듭 표명해왔다고 말해 북조선의 주장이 사실 무근이라고 반론한 동시에 납치 문제에 대해 인도적이며 긴급을 요하는 문제로 일각의 유의에도 용납되지 않는다고 거듭 해결을 요구했습니다. 북조선이 이에 재차 반론하고 일본도 다시 반론하는 등 논의 공방이 전개됐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조선 총비서와의 정상회담에 의혹을 보이는 가운데 9월 납치 피해자 가족이 워싱턴을 찾아 정부 관계자 등과 만나 해결을 위한 협력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1: 1977년 중학교 1학년 때 니이가타 시에서 북조선에 납치된 요코타 메구미 씨가 5일 62세 생일을 맞습니다. 니이가타시에서는 3일 동급생들이 재회를 바라며 자선 콘서트를 열고 한시라도 빠른 구출을 호소했습니다. 자선 콘서트는 요코타 메구미 시의 소중학교 동급생들이 재회와 구출을 기원하며 2010년부터 개최하고 있습니다. 콘서트 시작 전에 공연장에서는 메구미 씨와 재회하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난 아버지 시게로 씨에게 묵념을 올렸습니다. 어머니 사키에 씨가 보내온 영상 메시지도 상영됐는데 영상 메시지에서 사키에 씨는 올해는 반드시 많은 납치 피해자가 일본 땅을 밟을 수 있도록 부디 여러분의 마지막 힘을 보태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콘서트에서 동급생과 당시 교사들은 재회의 염원을 달아 날개를 주세요를 합창했습니다. 동급생들은 메구미 씨와의 추억 등을 한 명씩 말하며 구출 활동에 대한 협력을 호소했습니다. 콘서트에 참석한 메구미 씨의 동생 테츠야 씨는 어머니는 90세가 되었다며 건강한 동안에 재회하기를 바라고 일본 정부는 모든 방법을 도모해주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동급생인 바이올리니스트 요시다 나오야 씨는 포기해버리면 여론 환기도 약해져버린다는 위기감에서 콘서트를 계속하고 있다며 메구미 씨의 가족이 건강한 동안 해결해주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0: 김정은 북조선 총비서의 여동생 김여정 씨가 국영 매체를 통해 중거리 전략미사일 발사 훈련을 3일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정은 북조선 총비서의 여동생으로 조선노동당 총무부장인 김여정 씨가 국영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3일 아침 김 총비서의 참관 아래 일본해를 향해 전략무기 발사 훈련이 실시됐다고 밝혔습니다. 훈련에는 중거리 전략미사일이 사용됐다고 하면서 한국군과 일본의 방위성이 발표한 비행 거리를 언급하며 미사일을 정확하게 추적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미사일은 저고도에서 궤도를 변경할 수 있으며 AI를 도입했다고 말해 이 타격을 피할 방법은 사실상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북조선이 미사일 훈련에 대해 발사 당일에 공표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입니다. 한국군은 북조선이 3일 오전 6시 반쯤 동부 원산 부근에서 일본해를 향해 탄도미사일 한 발을 발사해 700km 이상 비행했다고 발표했는데 훈련은 이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1: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남자축구 결승에서 일본이 한국에 0-1로 패해 16년 만에 금메달 획득에는 실패했습니다. 2028년 로스앤젤레스 올림픽을 목표로 21세 이하 대표팀이 대회에 참가한 일본은 3일 밤 아이치현 도요타시에서 열린 결승에서 대회 4연패를 목표로 하는 한국과 맞붙었습니다. 일본은 전반에 기회를 만들었지만 득점으로 연결되지 않아 0-0으로 전반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후반 16분 한국의 측면 돌파 후 올라간 크로스가 맞고 나온 볼이 슛으로 연결돼 선제점을 내줬습니다. 그 후 일본은 세레스 오사카의 요코야마 유메키 선수와 쇼난 벨마레의 이시 히사츠구 선수 등이 골문을 두드렸지만 따라잡지 못하고 0-1로 패해 16년 만에 금메달 획득에는 실패했습니다. 연령 제한 없는 일본 대표팀 감독과의 겸임이 결정돼 있는 오오이와 고오 감독은 우리의 스타일은 확실히 낼 수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졌기 때문에 매우 아쉬운 시합이 됐다며 젊은 선수들은 이 경험을 바탕으로 향후 발전으로 이어가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상으로 이 시간 뉴스를 마칩니다. NHK 여기는 도쿄입니다.

0: 안녕하세요. NHK 월드 재팬 일본말 첫걸음 장은영입니다.
1: 안녕하세요. 이용복입니다. 오늘도 재밌게 공부하시죠.
0: 오늘은 제31과 상대방에게 권하는 표현을 공부하는 두 번째 시간입니다.
1: 하루상하우스에서 탐과 미야, 가이도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있을 때 일본 문화를 좋아하는 미국인 마이크가 찾아왔습니다.
0: 그럼 제31과의 대화 내용을 들어보시죠.
2: 今度の土曜日、カイトと忍者博物館に行きます。
3: マイクさんは本当に忍者が好きですね。
2: はい、みんなで一緒に行きませんか。
3: 土曜日はちょっと。 私も授業があります。
4: 残念。じゃあ、2人で行こう。
0: 내용을 확인할까요?
1: 마이크가 탐과 미아에게 말합니다.
2: 今度の土曜日、カイトと忍者博物館に行きます。
0: 이번 토요일에 가이토하고 닌자 박물관에 가요.
1: 미아가 말합니다.
3: 마이크さんは本当に忍者が好きですね。
0: 마이크 씨는 정말로 닌자를 좋아하는군요.
1: 마이크는 두 사람에게 가자고 권합니다.
2: 아이, 민나데 이쇼니 이키마센까?
0: 네, 다 같이 가지 않을래요?
1: 미아는 아쉽다는 듯이
3: 아, 노요비와 쪼또
0: 아, 토요일은 좀
1: 탐도
3: 와타시모 주교가 아리마스.
0: 저도 수업이 있어요.
1: 가이토가 이렇게 말합니다.
4: 잔네.
0: 아쉽네.
4: 자, 2人で 이코.
0: 그럼 둘이서 가자. 마이크와 가이토가 가려고 하는 닌자 박물관은 미에현에 있는 닌자 마을 이가우에노에 있는 박물관입니다. 닌자 주택을 견학하거나 닌자 쇼를 볼 수 있죠. 그럼 오늘의 대화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2: 今度の土曜日、カイトと忍者博物館に行きます。
3: 마이크さんは本当に忍者が好きですね。
2: 아이, 민나데 一緒に行きませんか?
3: 아, 土曜日はちょっと 私も授業があります。
4: 残念。 じゃあ、2人で行こう。
0: 오늘의 중요 표현은 같이 가지 않을래요?
2: 一緒に行きませんか?
0: 이걸 배우면 상대방에게 뭔가를 권할 수 있게 됩니다. 먼저 뜻을 확인할까요?
5: 一緒に는
0: 같이 라는 뜻이죠.
5: 行きません은
0: 동사 가다,
5: 行く의
0: 정중한 부정형인데요. 의문을 나타내는 조사 가를 붙이면 권하는 표현이 됩니다. 오늘의 포인트는
5: 一緒に行きませんか?
0: 라는 표현입니다. 동사 마스형의 마스를
5: 마생으로
0: 바꾸고 나서 까를 붙인 뒤에 어미를 올려서 발음하면 상대방에게 권하는 표현이 되죠.
1: 네, 그럼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5: 行きませんか? 一緒に行きませんか?
0: 이 밖에도 상대방에게 뭔가를 권하는 대화 예를 들어보시죠.
6: 今晩、一緒にご飯を食べに行きませんか?
7: いいですね。行きましょう。
0: 뜻을 확인할까요?
6: 今晩、一緒にご飯を食べに行きませんか?
1: 오늘 밤 같이 밥을 먹으러 가지 않을래요?
5: 今晩은
0: 오늘 밤,
5: 一緒に는
0: 같이,
5: 고항은
0: 밥,
5: 고항を食べに行く라고
0: 하면 밥을 먹으러 가다라는 뜻이 됩니다.
5: 行く,
0: 가다를
5: 行きませんか?로
0: 바꿔서 권하는 표현을 한 거죠.
7: いいですね。行きましょう。
1: 좋아요. 갑시다.
5: いいですね。
0: 는 상대방에게 동의할 때 사용하는 건데요.
5: 行きましょう는 行く
0: 의 마쇼형으로 여기에서는 권유를 받아들이는 대답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1: 마쇼는 제22과에서 사진을 찍읍시다. 샤싱오 도리마쇼처럼 상대방에게 권할 때 말하는 거라고 배웠는데요. 마센까와 마쇼는 어떻게 다르죠?
0: 마쇼에는 상대방을 재촉하는 듯한 어감이 있는데요. 한편으로 마센까는 상대방의 형편을 듣고 나서 권하고 싶을 때 사용하는 정중한 표현이죠.
1: 네, 그럼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3: ご飯を食べに行きませんか? 一緒にご飯を食べに行きませんか? 今晩一緒にご飯を食べに行きませんか?
1: 잘 따라하셨어요?
0: 그럼 이 밖에도 상대방에게 권하는 표현을 연습해 볼까요? 다 함께 바비큐를 하고 싶을 때는 어떻게 말하면 될까요? 다 함께는
3: 민나데
0: 입니다. 바비큐를 하다는
3: 바베큐를 する 바베큐를 する
0: 동사
3: する의
0: 마스형은
3: します します
0: 입니다. 자, 말해 보세요.
7: みんなでバーベキューをしませんか? みんなでバーベキューをしませんか?
1: 잘 따라하셨어요?
0: 오늘의 추가 표현은 마이크가 권하는 것을 미아가 거절할 때 사용한 이 말입니다. 그대로 외워보세요.
3: 土曜日はちょっと는
0: 원래는 좀이라는 뜻인데
3: ちょっと라고
0: 어미를 길고 약하게 발음하면 말하기 거북한 것을 말한다는 느낌이 돼 거절하는 표현으로 사용됩니다. 다시 말해서
3: 土曜日はちょっと는
0: 토요일은 형편이 안 좋아서 안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지 않고 완곡하게 말하는 것이죠.
1: 네, 여러분도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3: 土曜日はちょっと
0: 그럼 오늘의 대화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2: 今度の土曜日、カイトと忍者博物館に行きます。
6: マイクさんは本当に忍者が好きですね。
2: はい、みんなで一緒に行きませんか?
6: あ、土曜日はちょっと、私も授業があります。
4: 残念、じゃあ二人で行こう。
2: 마이크と一緒にポップカルチャー
1: 이어서 마이크의 팝컬처 소개 코너입니다. 오늘은 닌자에 대해서 소개해드리죠.
0: 닌자는 적의 정보 수집이나 모략을 위한 활동이 주된 임무인데요. 닌자의 역사는 분명하지 않지만 15, 16세기 전국시대를 중심으로 활약했습니다. 미에현의 이가류 닌자와 시가현의 고가류 닌자가 유명하죠.
1: 네, 얼굴까지 가린 독특한 복장을 하죠.
0: 네, 그런데 실제로 적지에 침입할 때는 상인이나 승려, 유랑 예능인처럼 변장을 하기도 했다고 하네요.
1: 네, 마법 같은 둔갑술도 사용했죠.
0: 만화나 영화에 나오는 것 같은 둔갑술은 픽션도 많지만 실제로 하던 것도 있다고 해요. 슈리켄, 수리검이나 적이 눈치채지 못하게 발소리를 죽이고 걷는다거나 화약을 폭발시켜 자취를 감추는 술법 같은 것이 유명합니다. 때로는 심리학 등도 응용해서 임무를 수행하는 기능 집단으로 무장들이 유용하게 이용했습니다. 하지만 그 실태는 지금도 의문이 가는 점이 많아서 그런 점에 흥미를 가지는 사람도 많은 것 같아요.
1: 네, 점점 더 닌자에 대해 알고 싶어지는데요.
0: 일본말 첫걸음 어떠셨습니까?
1: 네, 다음 시간도 꼭 들어주세요.

握りしめて何も話せずただちっとあなたの声を聞けば

あの人に教えられた無言の優しさに

海に積もりて波を凍らせる。

いるんなは臆病者だから一人じゃ